0: M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Taek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Taekyu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모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양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해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체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oung-u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3: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저의 모토인데 와 바로 이 Kim Dae-geon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3: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하면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 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T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0: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0: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건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나니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아,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Rolomboy.
2: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R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R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3: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Rolom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Ro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3: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거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공복을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나 쏘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하고 한약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 갖고서는 맛있는 간 쪽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건데 그랬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개려움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젖어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젖어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젖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젖어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 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은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 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 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적에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고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벼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번 먹고 두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다가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이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었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편량념 많았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뭐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사모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사모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거를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0: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하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로는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 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 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쏘.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안한 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써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가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 하죠. 할머니 됐겠죠. 오래됐지.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좋지.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맞으면.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삭 파랗더라 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덩어리 가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한 줌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지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한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신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하면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0: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한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야.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뭐 나무 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있어.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한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겠지. 그건 그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야. 고추모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모를.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1: 그죠?
0: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아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사건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ulum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during his time in Lulu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0: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되게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에바퀴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0: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 다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허니 중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전위지 무궁주와 잘긴들 아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보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디 보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촌 봄비 들어 불금

0: 집 노을에 물을 들였다.
1: 다 좋다.
0: 지도 너를 살펴보니 금주를 불러치고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새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룬장은 중형이요 장이떡 아우대역 몸은 피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충신 원대디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퇴근을 끈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공탁이 이루어나고 당다들 평정근이 이과기 따르를 짓고 이과을 평정걸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영 선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 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역이요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온 주는

0: 척 도마상에 두려시한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치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은 칠척 오총이 얼굴이 금꽃에 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도 벌쑥 들고 샘봉마상은 당당 기도기연적 사랑을 무너질 듯 세상을 보다 안하게 내려다보니 이따기 씨가 분명구나 이때는 원한 8년 충춘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경계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불심이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타하고 김포를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

0: 공자야, 선생님 배우시냐? 동자여 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종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여짜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희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여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깃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발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우리 가가는 안주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수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썩 지르면 공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잔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아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독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흐흔들이.

비웃는지라. 연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유상을 포려하고 위소의 왕래 한지 삼고 초령한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탈이고 문 밖에 보고 홀 기스고 동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경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수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수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푸는디 초다.

0: 창회 일지지라 대목은 수성갑고 평생을 아자지령 총통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은 나이다.
1: 아마
0: 공명이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0: 그저 양소매를 정시 그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예.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1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1주를 얻어 기압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지요 장부를 십여인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쿵쿵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학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진이든 조인 등 기창도주 폐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나무로 제대로 갈제 원망이 창천이여 민심이 소요로구나 현덕이 하리덥스 강하로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초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신이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나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호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업은 팔령사 나뿐이 깎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돌적의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독이 본계종천 불같이 그 버글 성풍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여 창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득하고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동고금여고 지들 저거도 망을 간다.
1: 시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

0: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1: 박수를
0: 하겠습니다.
1: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2: 한무롱이 돌아더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제 그때 조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신버근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미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하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의 편지를 흩던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맹호 기상이라 부모 같이 지내다가 한 곳을 팔아

0: 않느냐.
1: 아이, 좋다. 아이.
0: 그때여 간부인원
1: 아,
0: 오는 장수를 아이. 바라보며 아이. 나삼월 무릅소가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녀와 네 축을 생금하여 제제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달마 위진하야 간부기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막직 소행 길이리로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쳐 그곳을 당도하니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그를 못 얻고 슬피 언제 서부로 몰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일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허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1: 예.
0: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좋은 일 할 일 없어
1: 허이.
0: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0: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 하.
0: 마상이 선뜻 올라 하이. 채를 쳐도 망을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벗스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포항 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뜻밖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와 번개뿔이 번뜻 좋은 달마용총이라 경력까지 소리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더블리어 달아나고 좋은 이 말을 놓아 행운 유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보는 취병을 내 마구마 조지 발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째 인피 마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관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 뒤 조종 소륙 대명기 몰매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호고 함성은 봉창이라. 장판조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보 들고 초진을 한번 일터르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호통하니 하나를 떠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노니 땅이 톡거지한 듯 세 번을 호통하니 시비간 장반두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릿한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떨어지지

0: 唱啊大，
1: 哎，是我。
0: 강하로물러나와견격불출할때그때요오나라손권주유가공병선생높은이름듣고노숙을보내어좋은말로유인그날공명이거짓속은채가기를허락한후에현주전하지거니현주대경타날분분한천하득실선생만믿쌌는데출타국이웬일이오심양처분하옵소서공명이대답하되신이때를헤아리니오왕손군하고위견조주허니한실임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때를다오나라들어가손군주위를격동하여조주와싸움을붙이고신은도주이완하여중도이기하오면오위양국형세를이란으로도지하여자이특공헐터이오니천주께서는염려치마르시고금동짓달20일해시에자룡에게이릅선주어남병사나오강옥으로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때를흑이오면신은다시대면치못하리다하지광과물러나와공명선생그도항보성노숙따라오나라들은할때이려편주빨리쳐오강동그당도흔히노숙이긴도하야관영아늘할새공병기두널들어좌우를살펴보니야관밖대로장소등십여인이일좌로들어서서설전군과분분을제소다이묻는말씀한둔발로물리치니크기고구나공명선생손중모구호의함에주유를격동하고계략이무구옹하니주유부질없이식이어요저죽을줄모르고서욕탈공명가소롭다삼일뒤한십만전을이랴무중차득은이만국높은제조신도란지기라방통연환계와환계의고륵된듯공명기부왕아지일진대개리랴서성공하리
2: 이판소리라는게확실히그사설에함축적인의미가있다보니까아마도내용을들으시면서도이렇게흘러가시는게많을거예요근데방금전에이제끝에들으셨던부분이어떤거냐면은이제공명이오나라로이제어떻게보면파견을갑니다예원래이제한나라초나라의사람인데파견을가서이제손권주유에게계략을이제전술을이제도와주죠도와주는데아까들으셨지만방통후연환계그리고환계의고륙계이두가지가이보면이적벽가안에서적벽대전에서가장중요한계략이에요너무나잘아시겠지만설명을드리자면은공명이직접적으로조조에게가서배이얘기를드리겠는데요조조라고하는이조조의군사들은육지에서한10년몇년을살다보니까이수군에굉장히약합니다그래서다들배멀미를심하게하고굉장히그래요그래서이사실은100만대군을가지고있지만은이해전에서는어떻게이길지모른단말이죠그래서굉장히골머리를쏘기고있는데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연안계라고 하는 배와 배 길이를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게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소리 들으셨을 때 방통 연안계와 황계 고륙계들 공명 기풍이 아닐진데 괜히라서 속 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실 수 있어요?
2: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배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다 보니까 이 배가 마치 육지처럼 됐다 해서 강상육지라고 하거든요. 강상육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강상육지 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야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바라야 천이오 전승 무호와 연환계를 굳이 부어 강상죽지 삼아두고 일등용장기 유진 후월제 말달려 창쓰기며 활쏘와 총놓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조조 진중에 술 많이 피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0: 조전이라.
1: 제헌.
0: 그때 조조는 장대상가 이언저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욕 설을 본지 하국강기욕 남을 가르쳐 번생이호 북을 본지 월인비로 보라 삼변이 황왈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0: 선 하, 헌년 후에 천금상 만호를 차례로 봉하리라. 온무창조리 영어를 듣든지 굴레도 못다 뜨려서 원티기가오티다. 군사들이 승기네요. 주역을 증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스름 겨우고 가는 놈
1: 다 좋지.
0: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잠에 지쳐 서서하자다 창끝을 다 턱에 있놈 저천만원 군병중 경로직장 위물이라 장하 한군사 방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발광 본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하나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나리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서둠을 들어봐라. 호당상 학발향진

사촌이 흑홍한 그래 편지를 뒤전하며 상상곡 단장회는 주야 수심배 맺혔구나 초총환도를 틀어하고 매곡 육전 수전을 섞어 얼쩡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만지 객사를 허기 뒷면 길뒤뛰어서 안장을 하며 골포항 사장이 흐여 어서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한 명으로 꼽히면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4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늦도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선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거니까. 실고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뜬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빠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공복을 썼는데, 저기, 몽골 아줌니가 묵밥이라 쏘거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없어 죽는데, 나는 묵하고 한양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쏘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갖고서는 맛있는 저기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건데 그랬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이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고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계렴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져줘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져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져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져줘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은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 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 전에 이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때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벼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끓이죠. 처음에 열어야 돼요. 얘를 열어가지고 끓여야만이 여기서 나는 잡내가 날아가요. 중불로 줄여야죠. 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중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끓이는 데는 적어도 4시간은 걸려요. 간장만 넣으면은 너무 검은색도 나고 그 간장의 특이한 맛들이나 약간의 소금하고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칼칼한 맛을 준다고 그래나? 그런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묵밥 해줬을 땐 김치 꺼내서 송송 썰고 넣고 육수에 이렇게 많이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무라든가 이런 거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김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놓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목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편량념 많았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뭐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근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 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걸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0: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저었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그러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서 하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 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 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 죽에다가 그냥 멀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써.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하는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으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써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께 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하죠. 할머니도 했겠죠. 오래됐지.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 해먹고, 팥이 해먹었지.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죠.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범벅을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아주마.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삭 파랗더라 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요. 그러고 자꾸 줘야지.

덩어리 가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한 줌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지고.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니는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하면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시는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 하면은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안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나무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하는 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에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겠지. 그건 그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모 뭐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아.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이를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은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호기심에서부터 결국 시작되는 그런 학문의 과정인데 그 호기심을 가장 짜릿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이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그 호기심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푸른 지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환경공학자 명재욱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게 신속하게 자라오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환경 문제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자원을 아껴 써라,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예, 어떤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오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제 일상 생활 습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발명한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환경에 또 때로는 되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과학자가 되되 환경을 꼭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돼서 환경공학이라는 예, 그런 학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을 공부하되 특히나 이제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예,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을 이제 해결하자라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이제 수질오염, 토질오염, 대기오염 그런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찾아서 그 오염원들을 없애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환경공학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WITH고요. 그래서 WITH. 그래서 Waste Innovating Technologies for Humanity.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하는 기술들을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기관은 미국 환경공학 아카데미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환경공학 분야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미래혁신가상이어가지고 그냥 나이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혁신으로 인정받은 그 연구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 뭐 그다음에 석유를 아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이제 뭐 정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존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가스, 특히나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를 플라스틱으로 예,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연계에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보통 플라스틱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한 뭐 1년 내에, 수개월 내에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자연환경에다가 버리면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 그런 기술로 좀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시절에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폐기물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예, 일회용 어떤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마스크를 예,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 이름은 막스크라고 합니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가장 핵심 기술이 그 마스크 앞에 있는 막. 그 막에 좀 관심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 막스크라고 지었고, 또 그냥 재미있게 막 쓰고 막 버려라 라는 의미에서 막스크라고 지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생분해성 전체 제품, 뭐 생분해성 배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메탄으로부터 만드는 과정은 가장 핵심은 그 중간을 잇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메탄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먹고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생물들을 찾고 그 미생물들에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키워내는 예, 그런 기술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정착할 때 특히나 실험실을 꾸려 나갈 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어떤 뭐 수도를 파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돈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고 믿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초반에가 정말 어렵고요. 카이스트는 뭐 어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카이스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온 지 한

6년, 7년 시간이 지났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경쟁력 있는 규모 있는 예, 아마 실험실을 꾸릴 수 있었던 게 카이스트 지원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 대략 한 두 배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미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수율, 그 효율을 좀 획기적으로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제품들, 요즘에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진짜 생분해성이 아니라는데 좀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이 말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지 실제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그 모든 연구들이 결국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의 정말 그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누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역할, 누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역할, 누구는 미생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역할, 뭐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좀 황당해도 괜찮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 없던 폐기물들이 지금은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에 이제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연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유명한 영어가 있듯이 저도 정말 바람과 함께 쓰레기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 그냥 환경 내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나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유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유능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미역이.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네, 보이네요. 네,
0: 그 바위 네.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1000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온천이 많이 쓰니까 1년 맛을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시리개떼.
1: 시리개떼.
2: 응, 시리개.
1: 시리개.
2: 시리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여기다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공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차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요.
0: 그렇지.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네.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네.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네, 네.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0: Wow. Oh,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성곤입니다. 저의 전공은 아시아 연극인데, 그 중에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주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일 코리안 극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저는 한 명의 예술가 혹은 내 인생에 깊이 영향을 끼친 한 명의 사람 혹은 한 권의 책, 이런 것이 과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그건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1955년도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가인데요. 브레히트의 서사극 이론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연극 공부를 통해서 브레히트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극 공부를 하게 됐고, 연극 공부를 하면서 브리트는 뭐 실천가이기도 했지만 굉장한 이론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연극 이론 쪽이었었어요. 전문사 논문으로 1990년대 이후에 북한 연극을 연구를 했고, 그걸 하다 보니까 1950년, 45년과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연극사 쪽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194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통된 남북의 공통된 연극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45년,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는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극사가 정리가 돼요. 전 그게 너무 좀 이상했었어요, 저는. 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역사마저도 이렇게 다시 편집이 되고, 확증편향적으로 이렇게 연극사가 서술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 계기가 된게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의기투합해서 1950년대에 발표된 희곡들을 다 끌어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뭐 출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반듯하게 뭐 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눠가지고 50년대 희곡들을 다 끌어 모았더니 한요 정도 분량이 됐었습니다. 요 정도 분량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1950년대 희곡들을 다 읽었어요. 읽고, 이데올로기와 전쟁이 희곡 혹은 그 당시의 연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희곡에는 전쟁의 어떤 내면화 양상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연극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 일본도 전쟁, 패망을 했죠. 패전을 했었죠. 패전의 경험이 있고, 1950년대 한국 전쟁에 또그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 1945년 패전 이후에 일본 연극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거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2002년도에 일본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연극에 관한 정보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그때. 그래서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고 관심도 생기고, 이거 1950년대 전후 일본 연극을 가지고서 내가 꼭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학을 결심하게 됐고, 가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비평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협소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연을 보고 난 이후에 지면에 발표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뭐그뭐그 청객자나 관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발신을 하는 형태의 비평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도 비평의 한 분야이고요. 일단은 비평가가 공연을 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저는 어떤 비평을 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비평을 쓰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논문을 쓰든 혹은 다른 형태의 어떤 총평이나 어떤 다른 공연에 대해서 작품을 쓰든, 내가 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연극은 희곡이 아니기 때문에, 희곡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공연들을 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평은 논문 혹은 이론하고 다른 것이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소통에는 반드시 어떤 아젠다, 뭐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어.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뭐 자그마한 결론 혹은 자그마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을 좀 공유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감을 주는 혹은 직관을 주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쓰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써야지 혹은 당장 쓸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작품들을 중심으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이자 소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고 소통의 기술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연극은 활자화된 문자로 소통하는 장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평은 문자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대와 비평적 글쓰기는 장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관객 혹은 창작자와 대화를 한다? 그거 매우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평문을 쓰다 보면 자꾸 설득의 논리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대화도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목적도 있지만 내 생각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욕망이 또 있잖아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떤 전략도 필요한 것이고 그 가장 큰 전략의 기술이 바로 설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비평문을 쓸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극평론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록의 의미도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이라는 건 무대 위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말 그대로 형성적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희곡이 연극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텍스트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텍스트. 이제 기억하고 보존하는 장치들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아졌잖아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의 발달로 인해서 내 기억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글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억보다는 내가 공연을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섰을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비평문에 쓰거나 다시 되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평론가들에 따라서 자기 글쓰기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연을 관객하는 저 자신에게 크게 감흥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내가 봤던 뭐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1코리안 극단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작 단계예요. 올해 뭐 작년 말 올해 자그마한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막 변화와 생성과 소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평생의 과제로 삼아서 계속 그 연구를 해야 될 주제 같아요. 그 시작 단계에 있지만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던 대부분의 그 제일 코리안들이 극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특히 제일 코리안들이 그 지역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간사이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극단이 세 개의 극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극단 다로름, 극단 메이, 그다음 극단 돌이라고 이시, 돌이라고 하는 극단
있습니다. 그 중에 극단 메이는 재작년에 이제 해산을 했고요. 두 단체가 여전히 뭐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간혹 한국 공연도 오고 있고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제가 만났던 연극인들이 주로 극단을 베이스로 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연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이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극단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분들이 도쿄가 아니라 간사이 지역,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인가? 혹은 이분들은 극단을 중심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연구가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공연을 보고 디프리를 통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단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제 원동력은 늘 제 능력은 부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런 편견들이 강한 사회 속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이론과 출신의 연극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게 다 해보자 라는 욕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실기와 이론을 굳이 분리해서 보려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근데 우리 학교는 그 두 가지를 접목시키는 것이고 원래 실기와 이론, 예술 이론이나 실기는 처음부터 동떨어져 있었던 게 아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분법,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체계로 분리되어지고 그 분리된 체계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체계 속에서 사고를 하고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약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좀 달라야 되겠다. 다 해봐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고 역량이 되고 뭔가 체력이 뒷받침되어 준다면 한번 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욕심이 좀 많아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Daeg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gyu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무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 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au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i Yang-op, Choi Bang-je, and Kim Daegyu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ang-u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3: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제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3: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하면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T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0: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navigator in the name of Ferdinand Magellan come over, and he brought with him the image of the small Jesus, what we call Santo Niño. He brought that and he introduced Catholicism along with all the friars that came with him. So we look at more than 500 years from that time. And we see around 8 out of 10 Filipinos are Catholics.
1: From the mid-16th century, the Philippines was under

0: 축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2: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 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3: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olom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during his time in Lo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3: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되게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귀에 박혀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 범남 다 손중모는 강하의 흠곰이 있고 재불명심하며
1: 뭐?
0: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허니 충간이 공리보곡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제비오 명장은 봉기로다.
1: 뭐?
0: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드라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1: 예.
0: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디
1: 뭐?
0: 도원이
1: 헐.
0: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존 봄이 들어 붉은

0: 침 노을에 물을 들였다.
1: 다 좋다.
0: 지도 너를 살펴보니 금주를 불러치고 오구 백마로 재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두장은 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역 몸은 피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주관장의 형진원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충심 원대디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불운 허여 풍진이 퇴끌을 은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동타이 이루어나고 동탕다들 평정은이 이과기 따를 짓고 이과을 평정으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연 선중분원 강동원 응급하여 부국항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억여 관장과 와륜강을 찾아갈지
1: 아마
0: 당당해 온주는
1: 좋지.
0: 신장은 팔차기와
1: 좋지.
0: 얼굴은 관옥 같고

0: 척 도마상에 두려시한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치
0: 그 뒤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신장은
1: 칠척
0: 오총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으로 번쑥 들고 샘보마상은 당당 기도기언저 서락을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안하에 데려다보니 이뜨리시가 분형구나. 이때는 그건한 8년 충촌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형제 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지불광이 평탈하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친

0: 공자야. 하. 선생님 배우시냐? 예.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띄워 선유다가 임간의 바돌 뒤로 나가신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런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예.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중종 당도의역 시문어울두다리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자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적구나. 희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야 아무 통적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드며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소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서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잔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만 죽기 싫으면 응당 다 올 테니 또 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이덕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덕은 어떤 법이 없는지라 연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여상을 보려하고 위소의 왕래 언제 삼고 초려간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 타리고 문 밖에 벌 있어고 동정을 기다려라.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수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수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배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푸는디 초다

창외 일지지랑 대목은 수성각공 평생을 아자지랑 총통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었나이다. 공명이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0: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팔책이오 얼굴은 관우 같고 이지강 산청기하야 탄염 청기하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흐르나니 만고 영웅 기상이다 현대기 속으로 칭찬 넘겨 공손히 앉아서 말을 한다 선생님을 배우고자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라 한실이 경복하고 간신이 농건하와 종묘 사직이 망제 조석이라 이 몸이 갈충보고 허려허대 제주단천하와 흥붙지 못하오니 사직이 처량하고 불쌍한 게 창생이라 원컨대 선생께 없어는 유비와 백성을 낚이사 출산 상주와 사이다
1: 아이 그렇지
0: 공명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호우야부로 남양 땅에서 춘풍새우 밭이 나갈고 올하에 풍월이나 지어 을풀지언정 국가대사를 내 어찌하오리까
1: 아, 그렇지
0: 낭서를 들으시고 존가허행하였나이다 굳이 사양마다 흔히 현덕이 할일 없소 아. 소한놀 당당

주시오. 전하 대세가 딸로 기울어져서 조제기 협천자이려 최후를 흔지 사백년 한시루지 일주호구 일세계 쌉거든 선생은 청년만 오늘 받아 세상 공병을 보고 생각하지 옥조 창생을 리건지니까 말을 마치고 두 눈에 눈 부리듯 우리 백건이 방울 때로 지공 가슴을 두드려 폭토왕 탄장 무릎을 운이 용의의 금상기 와룡 강을 치

0: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예.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0일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0일주를 얻어 기압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지요 장부를 십여이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학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기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폐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야 남으로 제쳐 내려갈제 원망의 창천이여 민심의 소요로구나 현덕이 아리덥스 강하로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조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신이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 날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호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엄은 팔병사 나뿐예 같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둘 적에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독이 본계종천 불같이 그 버그리 성풍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야 창반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듯 거구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 뚱고금혀가 지들 저거도 망을 간다.
1: 얼씨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0: 한무롱이 돌아드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 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 때 그때 조우는 공

아, 일편 단심 먹은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반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은 편지를 흩던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냉호 기상이라 부모같이 지내다가 한 구슬 바라

0: 눈이 크게 외쳐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 종중 가는 중에 간부 일을 보았느냐
1: 좋다
0: 그때여 간부인은 오는 장수를 바라보며 나삼월 무릎쏘가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령아 미축을 생금하여 제지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수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닮아 진하야 간부 이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막직 소행 길이리로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전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우던이다 존이 말을 채쳐 그곳을 당도하지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 그를 못 얻고 슬피 앉아 서구로 몰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이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은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헤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1: 예.
0: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은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좋은 이 할 일 없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적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번뜩 서장을 땡그다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포항 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와 번개뿔이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경력까지 소

0: 흐물려 달아나고 주니 말을 놓아 행운주소로 달아날지 창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무 들고 조는 송해야라 오는 치병을 내 마구마 조지 발을 놓아 장판조를 지낼째 인티바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1: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가지고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 위진을 바라본디 조조 소륙 대변기 물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호고 장승은 동창이라 장판조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모 들고 조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홋 통헌이 하나리 떨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놓니 땅이 독거지한 듯 세 번 호통헌이 희비간 장반구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떨어지지

0: 장하다.
1: 아이고.
0: 강하로 물러나와 견벽 불출할 때 그때요 오나라 손권 주유가 공병선생 높은 이름 듣고
1: 그러지.
0: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를 허락한 후에
1: 하이.
0: 현주전 하직허니 현주 대경탄할
1: 아마.
0: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쌌는데 출타국이 웬일이오?
1: 그러지.
0: 치명 처분하옵소서.
1: 아마.
0: 공명이 대답하되
1: 하이.
0: 신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군하고 위견 조주허니 한시림 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 때를 다 오나라 들어가 손군 주위를 격동하여
1: 하이.
0: 조주와 싸움을 붙이고
1: 하이.
0: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도 지하야
1: 아마.
0: 자이 득공 헐터이오니 천주께서는 염려치 마르시고
1: 아마.
0: 금 동짓달 20일 해시에 자룡에게 이릅선 주어 남병사나 오강옥으로 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 때를 흑이오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다.
1: 아마.
0: 하지광고 물러나와
1: 다
0: 공명 선생 거두엉 보송 노숙 따라 오나라 들어갈제 이제 편주 빨리 청호
1: 좋다
0: 강동그 당도 흔히 노숙이 인도하야 관영 안을 할색 공병기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십여인이 일좌로 들어서서 설전 군유가 분분을 제 소다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크기 거구나 공명 선생 손중 모구 호의함에 주유를 격동하고 계략이 무궁하니 주유 부질없이 시기어요 저 죽을 줄 모르고서 달공명 가소롭다 삼일 뒤야 심만전을 이랴무중 차득은이 만국 높은 제조 귀신도란직이라 방통연환계와 환계의 고륙된 공명기부 아일진대 캐리려서 성공하리 이 판소리라는 게 확실히 그 사설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끝에 들으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명이 오나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갑니다. 예. 원래 이제 한 나라 초나라의 사람인데 파견을 가서 이제 손권 주유에게 계략을 이제 전술을 이제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아까 들으셨지만 방통의 연환계 그리고 황계의 고륙계 이 두 가지가 이 보면은 이 적벽가 안에서 적벽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략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명이 직접적으로 조조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조조라고 하는 이 조조의 군사들은 육지에서 한 10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수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해전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쏘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연안계라고 하는 배와 배 길이를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소리 들으셨을 때 방통 연안계와 황계 고륙계들 공명 기풍이 아닐진데 괜이라서 속 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0: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배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다 보니까 이 배가 마치 육지처럼 됐다 해서 강상육지라고 하거든요. 강상육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강상육지 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치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야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바라야 천이오 전승

연환 개를 굳이 뿌워 강상 죽지 삼아두고 일등용장기 주진 월제 말달려 창쓰기며 활쏘와 총넣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요란 할제 초조 진중의 술 많이 핏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우양을 많이 잡아 장초를 호귀할 제 통산월 세금

0: 소련이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높이 얹어 담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욕 설을 본지 하국강기욕 남을 가르쳐 번생이호 북을 본지 월인비로 보라 삼변이 황왈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여드 강남 인연 행불귀하 딱 태평 동작 때 좋은 집에
1: 타이조치
0: 이교자를 같이
1: 타이올수
0: 그하면 무녀원 행다기 나우워르 족할지라 화장졸 영들어라 너희들도 주육간에 실컷 먹고 위한 노 승부를 명일로 결단하자 만승제엽을 한 사람께 멋겨쓰려 특천하 헌년 후에 천금상 만호를 차례로 봉하리라 온무창조리 영어를 듣던지 굴레도 못다 어서서 원드 기가
1: 오리다
0: 군사들이 승기네요 주역을 증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스름 겨우고가는 놈
1: 다이지
0: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0: 나 덕배인 놈 처처만은 흑언 군병중흑은 평노직장 위불이라 장하한군사 황치부선 손에 들고 여광여취 실성팔광 봄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운다. 여러 군사 하는 말이 하나에 승상은 지금 대군을 그날이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1: 그러지.
0: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 서둠을 들어봐라. 호당상
1: 다 제, 헤이.
0: 학방

0: 제하이
1: 조총환도를 티르하고 미국
0: 하타 제하이
1: 육전 수전을 섞어 얼쩡
0: 제하이
1: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사를 허기 뒷면
0: 한제
1: 희주 뛰어서 안장을 허며 골포왕 사장이 흐여 어떤 사공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오늘 의자 두 개. 있어 있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아, 그래. 어.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나보고.
0: 어. 그래도 아, 되죠.
1: 생각을 응. 해보면서.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을 같이 그쵸.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여기 이제 서촌. 뚝섬 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좋네.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북
0: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이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하이,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십니까?
0: 아,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 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줄 사볼까? 깨순 이거 맛있을 것 같아.
1: 감자채 오랜만.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평소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야.
0: 여기 엄청 좁다. 대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고.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 옷이구나.
1: 한복도 있어.
0: 그러니까.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1: 그러네요.
0: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2: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와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0: 잘하셨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 오.
2: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2: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2: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2: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오.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설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금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쵸. 그리고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아, 잘 그치. 들어가지고. 대추
2: 달렸는데?
1: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대추 사러 와놔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아.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어, 금남신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0: 일단 어렸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책이 많았고 그리고 독서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유일한 취미였어요. 외대 한국어과에 입학했을 때 우연히 어린 왕자라는 책을 발견되었는데 그 책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어로 봤던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딱 들었어요. 모국어랑 그리고 번역할 그 외국어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번역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양쪽 언어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도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거운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가지고 자물성 가지고 진짜 그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근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번역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들려올 때 느껴질 때 그때 제일 뿌듯합니다. 문화를, 양쪽 문화를 서로서로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문화 다리 아니면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순옥 작가님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단편집본을 번역했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애들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처음에 그 책이 나왔다고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들었을 때 아이들 둘 안고 그냥 너무 신나서 너무 막 뛰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권지연 선생님의 도가니라는 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 책의 주제가 너무 무겁고 정말 잔인한 현실에 그대로 그려주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아예 글 쓰지 못한 이런 기억도 있고 나중에 작가님이랑 연락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화 나눴을 때 작가님도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성큼성큼 걸어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표진을 모아놓은 모습이었다. 키가 좀 작고 뚱뚱하고 낯빛은 칙칙하고 삶의 여러 번 따귀를 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책에서 좋아하는 장면들이라든가 글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 단락을 읽을 때 한국인의 그 엄마들 그 모습이 딱 눈앞에서 그려져 있어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역시 그것도 권지윤 작가님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과 그 연소가 죽음을 이겨가는 이런 과정이 그려져 있어서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 Конечно, некоторые вещ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словны, 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священна. Ее нужно ценить, иначе нас всех ждет гибель. И что бы там ни говорили, смерть всегда плохо. В каждом живом организме на генетическом уровне заложен инстинкт самосохранения. И когда кто-то говорит «я хочу умереть», это значит «я не хочу жить, как сейчас».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я хочу жить хорошо». Вот и выходит, что вместо «хочу умереть» нам следует говорить «хочу жить достойно». Нельзя говорить о смерти, потому что в самом слове «жизнь» заложен приказ «оставайся живым».

논문도 그 주제로 썼지만은 한국에서 한국어에서는 경호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성어 이 태어 때문에 번역 작업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는 한국어의 매력인데 정말 러시아 독자들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항상 늘 큰 숙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턴하는 이런 작품을 번역하고 싶은데 그건 곤존센 몬실 온이라는 작품이에요. 꼭 그 책을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많이 번역된 책인데 러시아 독자들만 그 책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하고 표현들이 가끔씩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하게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이런 문학이라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학을 읽기보다는 음미하는 편이에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언어로 표현된 이런 문학이기 때문에 맛과 멋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군침 흘리면서 이렇게 씹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멋지고 맛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호기심에서부터 결국 시작되는 예, 그런 학문의 과정인데 그 호기심을 가장 짜릿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공부가 이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그 호기심에서부터 예,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푸른 지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환경공학자 명재욱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게 신속하게 자라오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환경 문제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자원을 아껴 써라,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예, 뭐 어떤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오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제 일상 생활 습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발명한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환경에 또 때로는 되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과학자가 되되 환경을 꼭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돼서 환경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을 공부하되 특히나 이제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이제 해결하자라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이제 수질 오염, 토질 오염, 대기 오염 그런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염원들을 찾아서 그 오염원들을 없애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환경공학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WITH고요. 그래서 WITH. 그래서 Waste Innovating Technologies for Humanity.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하는 기술들을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기관은 미국 환경공학 아카데미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환경공학 분야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미래혁신가상이어가지고 그냥 나이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혁신으로 인정받은 그 연구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 뭐 그다음에 석유를 아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이제 뭐 정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존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가스 특히나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인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연계에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보통 플라스틱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한 뭐 1년 내에, 수개월 내에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자연 환경에다가 버리면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기술로 좀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시절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폐기물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일회용 어떤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마스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 이름은 막스크라고 합니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가장 핵심 기술이 그 마스크 앞에 있는 막. 그 막에 좀 관심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 막스크라고 지었고 또 그냥 재미있게 막 쓰고 막 버려라라는 의미에서 막스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분해성 전자 제품, 뭐 생분해성 배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메탄으로부터 만드는 과정은 가장 핵심은 그 중간을 잇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메탄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먹고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생물들을 찾고 그 미생물들에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키워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정착할 때 특히나 실험실을 꾸려나갈 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어떤 뭐 수도를 파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돈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고 믿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초반에가 정말 어렵고요. 카이스트는 뭐 어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카이스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온 지 한 6년, 7년 시간이 지났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경쟁력 있는 규모 있는 예, 아마 실험실을 꾸릴 수 있었던 게 카이스트 지원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 대략 한 두 배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미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수율, 그 효율을 좀 획기적으로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제품들, 요즘에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진짜 생분해성이 아니라는데 좀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이 말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지 실제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그 모든 연구들이 결국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의 정말 그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누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역할, 누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역할, 누구는 미생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역할, 뭐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좀 황당해도 괜찮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 없던 폐기물들이 지금은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에 이제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연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유명한 영어가 있듯이 저도 정말 바람과 함께 쓰레기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 그냥 환경 내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샤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원, 7천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입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천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미역이.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아,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붙이는 거군요. 아, 천년 동안 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맛있으니까 1년만서 못 써.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아.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대.
1: 실개대.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2: 응.
1: 여기다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공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게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 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차까지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요.
0: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0: 예, 예.
1: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0: 어.
1: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총계 한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0: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그렇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론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ordinary island village at a glance.
1: 여기는요, 핵심딸보기야, 나이 놓았다, 이게. 고마워, 얼추.
0: Thanks to these kids, it's an island full of joy.
1: 윤지가요, 너무 잘해요. 아주 윤지 없이는 못 살아.
2: 지안아, 윤지 이거 봐. 낙지 사고.
3: 낙지다. 낙지다.
0: Delicious meals prepared with love by grandmother for her grandchildren with fresh seafood straight from the wetland.
1: 아이고, 윤지 왜 이렇게 잘 먹어?
0: 고대도, an island to be remembered for the blue ocean and grandmother's love.

0: 나 윤지하고 지금 저기 잡고 그거 고등 잡고 하러 가려고.
1: 잘 타네요 윤지.
0: 잘 타요. 자전거 타기 시합을 하는데 네. 윤지한테 떨어져요.
1: 아 윤지한테 저번에
0: 얼마나 잘 타나 떨어져요. 할머니랑 대결하면서 갈까?
2: 네.
0: 어, 그래요. 자 여기서 시작 갑니다. 할머니가 간다.
3: To Yoonji, her grandmother is her best friend.
1: 오, 윤지 장난 아닌데요?
0: 장난 아니에요.
1: 윤지야, 수도.
0: 수도.
1: 아유, 못 가겠다. 윤지야.
4: 네.
1: 왜 이렇게 빠른 거야?
4: 4살 때부터 자전거를 타갖고 많이 연습이 됐습니다.
0: 이현님이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이현님.
5: 수가 마르시네요.
1: 예.
5: 고대도의 보배요.
1: 아 그래요?
5: 예. 씩씩하고 말도 잘하고 아주 고대도의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3: Wetlands in summer are like treasure troves of marine life. When the water recedes and the marsh reveals itself, it becomes Yoonji's playground.
0: 조심히 와, 손잡아. 하나, 둘, 으아, 그만.
4: 여기 쓰고 있어.
0: 우와, 미꾸라지도 있고.
4: 미꾸라지.
0: 응. 조개를 먹어. 우와, 갖다 담아.
3: It doesn't take long to find all kinds of sea creatures hiding here. It's a playground and a real-life textbook.
1: 윤지 갯벌이 좋아요?
4: 응? 좋아요. 갯벌에서 소라나 그런 거 잡는 게 제일 좋아요.
1: 재밌어요?
4: 네, 재밌어요.
0: 할머니를 그냥 즐겁게 하고 또 할머니가 이제 늙어서 먹어서 얘들을 보람으로 살아요.
6: 없어?
4: 네,
0: 뭐 잡았어요?
6: 어 저기 소라 조금 보고 낙지 대마리 잡았나?
0: 잡았대.
6: 가자.
0: 할아버지 그 구경하러 가자. 윤지 저기 낙지만 뜯어먹을 텐데?
4: 네.
0: 이거 봐 이거 소라. 어 큰 거 잡았다. 이거 봐. 윤지 이거 봐.
4: 와.
0: 문어다 문어 이거는. 엄청 좋아해 윤지 아주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해요.
6: 칼도 있는데?
0: 아빠 보면 놀랄까?
3: Yoonji has become a genuine islander.
0: 윤지 잘 먹어. 우와 붙었다. 얘는 낮잠을 안 자고 힘이 솟아요 아주. 낙지 먹어서 그런가 봐요.
3: The vast wetland on Kudedo Island is famous nationwide. Preserved in its pristine state, it is full of seafood. That's why since ancient times, Kudedo has been known as a rich island.
7: 아니, 왜 이렇게 빨라요? 저는 그게 달았어요.
3: To Kudedo residents, short neck clams are the most profitable source of income.
0: 네.
3: To preserve the wetland, they gather clams only on 10 days a month. That's why it is always full of clams.
0: 저게 양식장이에요. 5천 개. 양식장. 벌써 이렇게 한 바퀴 했어요.
6: 와.
0: 네. 아이고. 여기 저기. 고대도 바지락이 제일 좋아요. 예, 알 자체가 틀려요. 예, 이렇게 꺼내서 나는 조개라서 그러나 엄청 맛있어요.
3: In just a few minutes, the net is full of clams.
0: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타고 보고 오셔요?
4: 네.
0: 갈게요.
3: grandmother suddenly heads home. She is going somewhere with Yunji today.
2: Yunji, 어디 가는데 이걸 잡고 있어?
4: 밭에 가요.
2: 밭에?
4: 네.
2: 이거 끌고 갈 수 있어?
4: 네.
3: On weekends, the four-year-old Jihan also spends time on the island. Their father cannot take care of the two kids because he is busy working, so the family reunites on weekends. Yunji enjoys spending weekends with Jihan. When she's the only child around, she acts like a little girl. But when her younger brother is with her, she acts like a big sister.
2: Mommy, 요거는 뭐 뽑으신 거예요?
0: 이거는 저기 배추처럼 이렇게 크게 알베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렸을 때 뽑아서 담는 벌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열무. 배추하고 섞어 담으면 맛있거든요.
3: From gathering clams to growing crops, grandmother is busy all day, and Yunji is always by her side.
0: 여기 꽃바닥 잔뜩 있는데 맘만져서 배고프다. 꽃바닥 맘마주고 가자. 아이, 절로 가서 맘마주고 가자.
3: There are also eggs to collect.
0: 자연보호에서 저 끌고 다니는 거 봐요, 병아리. 저지가 이렇게 안고 품어서 저거 봐. 새끼들 많이 있지. 저거 봐, 저 병아리도 다 나오네. 야, 병아리 잡으면 안 돼.
3: Looks like he's headed for trouble.
0: 누나 들어간다. 아이고, 도망가. 맘마 먹어라.
4: 맘마 주자.
0: 저기 아저씨 옆에 병댕이 있는데.
3: He wants to do it by himself.
0: 저기 알. 저기 알. 알 가지러 간다. 알 가지러 간다.
3: Be careful not to drop them.
0: 어, 고마워, 옳지. 고마워, 깨졌지. 에이, 그렇게 치면, 어, 미안해요. 이렇게 이렇게 치면 안 돼. 하나만 가져. 야, 윤지 하나만 가져.
4: 다 꺼놨는데.
0: 지한이는 깨쳤잖아.
3: 어? These children are as pure-hearted as this pristine island.
0: 계란 깨져.
2: 손짓으로면 정신이 없겠네.
0: 그냥 그 재미로 일주일 금방 지나가요.
3: It's time to enjoy grandmother's food.
0: 이 통이 그 전에는 액젓을 담은 통이에요. 아, 이거 바닷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통이 커서 쓸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바닷물을 받게 됐어요. 바닷물로 씻으면 이 균이 일단은 없어져요. 그리고 벌레가 싹 떨어져요. 진딧물 같은 거 이런 벌레 하나도 없고 깔끔하고.
3: Island residents who have poor access to fresh water have figured out how to adapt.
0: 바닷물이 간이 돼 있어서 적당하게 죽어요, 숨이.
3: After being washed in seawater just three times, vegetables become softer on their own. Grandmother mixes them with her flavorful seasonings to make appetizing summer kimchi.
0: 아, 매워. 그리고 음식이 좀 매워야 칼칼하고 맛있지. 너무 안 매우면 고춧가루 안 매우니까 못 먹어요. 밍밍해서.
3: Just then, grandfather returns from the marsh with armfuls of seafood.
8: 지안아, 윤재 이거 봐. 낙지하고.
4: 낙지다.
3: They have delicious octopuses to cook today. All the grandmas from the village have gathered to show off their culinary skills.
0: 이게 저기 중대라고 하거든요. 1년에 딱 한 번밖에는 못 봐요, 이거는. 이거를 우렁쌈 대신 뭐 해서 먹어요.
3: Short neck clams are a staple in Kodedo cuisine. When homegrown vegetables are ready, clams are blanched in water. Firm and fleshy, they taste good even without any seasoning.
0: 뜨거워요. 이거 참소 봐요. 아이고 이렇게 살쪄서 통통한 애들 이거 봐. 너무 고소하다. 너무 달아. 살이 꽉 찼네. 이거 저기 새콤달콤하게
9: 이게 좀 간이 배이게 좀 이렇게.
0: 땡기는 맛. 고춧가루.
3: No special seasoning is needed. Short neck clams, the pride of Kodedo, are seasoned with various spices. And hornmouth snails are cooked with doenjang and vegetables.
0: 요새는 이렇게 타다. 낙지가 커갖고.
3: Plus, a clear soup with Yoonji's favorite octopus. A meal prepared by Kodedo grandmas with fresh seafood straight from the wetland is ready. It's Yoonji's turn to show off her skills.
5: 아 그래 네가 힘부러 왔구나. 그래 고마워 갔다.
10: 예 어서 오십시오.
0: 맛있는 거 해놨다 그래서 왔어요.
3: A healthy Kodedo meal to help make it through the hot summer.
0: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저기 저 미나리도 이게 자연산 미나리.
5: 아유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아시죠?
3: They first try hornmouth snail samjang. How does it taste?
0: 맛있어서 말이 안 나. 우리 윤지가 잡았잖아요. 오, 우리 윤지 잘했어. 그래가지고.
3: The meal tastes all the better because it's shared with others.
0: 여럿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9: 삶이 별다른 게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고 행복하게 같이 사이좋게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고 이웃이고 그렇죠.
3: Thanks to these kind-hearted people, Yoonji can grow into a good person.
0: 이번은 할머니가 봐주지 않을 거야.
4: 한번 해봐요.
0: 이거 보청 좋아. 참. 준비. 할머니가 먼저 갔다. 간다. 커서 어른 되면은 의사 돼서 병 고쳐준대요 할머니. 쬐끄만 것이 속 찼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거 잘만 먹고 잘 크면 돼요.
4: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3: Even when she decides to leave the island someday, she will remember the sea and the taste of her grandmother's food forever.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Indonesia. I'm Bank Hwaewo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Daeg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gyu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모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 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나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yu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체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ang-eo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3: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저의 모토인데 와 바로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3: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D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0: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navigator in the name of Ferdinand Magellan come over, and he brought with him the image of the small Jesus, what we call Santo Niño. He brought that and he introduced Catholicism along with all the friars that came with him. So we look at more than 500 years from that time. And we see around 8 out of 10 Filipinos are Catholics.
1: From the mid-16th century, the Philippines was under Spanish colonial rule for nearly 300 years.

0: this period, Catholic missionary work spread throughout the region, and Manila gradually grew into an important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And on the morning of April 19, 1839, a group of eight, including Kim Dae-geon, fellow seminarians, and priests, arrived at the port of Manila. Through a letter sent by Father Li Bois, who arrived in Manila alongside Kim Dae-geon, to the superior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minary, we wer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ir arrival in Manila.
1: Dear Fathers, because of the trouble that broke out in Canton and Macau following the opium trade, Father Legrégois must have already informed you of the fear he experienced and of the reasons why I came to Manila with Fathers Callery and De Flesh from the Procuration, along with three Cochin China seminarians and two Chosun seminarians. The Dominican Order took us in and showed us great kindness. We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Vicar General, both of whom welcomed us very warmly. The Vicar General even showed his generosity by immediately offering each of us 50 mass stipends.
0: What then was Manila like at the time Kim Dae-geon and his group arrived there?
2: The city of Manila is very important and was very important at that time in 1839. As you would know, the Manila-Acapulco trade thrived in this area for two centuries. So it was a center of European and Asian trade plying along this line. So we take pride in a lot of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Philippines, some countries in Asia, and some countrie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3: 그러니까 필리핀이 요충지죠. 그래서 필리핀은 당시에 서세 동점 시절에도 당시 이제 여러 나라가 뭐 네덜란드도 오고 했는데 스페인이 이제 강하게 지배를 하게 돼서 당시에 갈리온 무역이라고 해서 세 개가 마드리드에서 마닐라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렇게 세계 최선진 도시의 무역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가장 마닐라가 동아시아의 진주라고 중개 무역에 부가 많으니까.
0: Kim Dae-geon and his group stayed for 2 weeks at the Santo Domingo Church and Convent. Afterward, they left Manila and moved to a quieter place to continue their theological studies. The place they moved to was Lolomboy.
2: Lolomboy in Bukawe, Bulacan is about 30 kilometers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it will take you more than an hour to go there. Lolomboy or Bukawe,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0: In fact, Kim Dae-ge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 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3: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근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나니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런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Rollomboy.
1: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Rol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0: In Rol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4: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제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While staying in Rollomboy, Kim Dae-g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on during his time in Rol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4: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귀에 박혀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섞어라! 섞어!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섰다!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박는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아, 그래.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넣어보고.
0: 그래도 되죠.
1: 세팅을 해보면서.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을 같이.
0: 그쵸.
1: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이게 이제 서촌. 뚝섬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북
0: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이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십니까?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 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줄 사볼까?
1: 깨순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1: 감자채 오랜만.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평소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에요.
0: 여기 엄청 좁다. 배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구나.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1: 아, 여기 다 강아지 집이구나. 네. 한복도 있어요.
0: 그래.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1: 그러네요.
0: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오라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1: 잘하셨어요.
0: 등받이 있는 의자. 오.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1: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1: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네.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네.
2: 하필이면 스티트워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에는 패딩 입고 찍었거든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오.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선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강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쵸. 그리고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잘 들어가지고. 맞아, 맞아. 대추나
2: 달렸는데?
1: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대추 사러 많아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아.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이야.
2: 어, 금남신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일단 어렸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책이 많았고 그리고 독서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유일한 취미였어요. 외대 한국어과에 입학했을 때 우연히 어린 왕자라는 책을 발견되었는데 그 책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어로 봤던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딱 들었어요. 모국어랑 그리고 번역할 그 외국어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번역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양쪽 언어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도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거운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가지고 자물성 가지고 진짜 그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근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번역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들려올 때 느껴질 때 그때 제일 뿌듯합니다. 문화를, 양쪽 문화를 서로서로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문화 다리 아니면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승옥 작가님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단편집본을 번역했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애들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처음에 그 책이 나왔다고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들었을 때 아이들 둘 안고 그냥 너무 신나서 너무 막 뛰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권지연 선생님의 도가니라는 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 책의 주제가 너무 무겁고 정말 잔인한 현실에 그대로 그려주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아예 글 쓰지 못한 이런 기억도 있고 나중에 작가님이랑 연락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화 나눴을 때 작가님도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성큼성큼 걸어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표진을 모아놓은 모습이었다. 키가 좀 작고 뚱뚱하고 낯빛은 칙칙하고

논문도 그 주제로 썼지만은 한국에서 한국어에서는 경호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성어 이 태어 때문에 번역 작업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는 한국어의 매력인데 정말 러시아 독자들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항상 늘 큰 숙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턴하는 이런 작품을 번역하고 싶은데 그건 곤존센 몬실 온이라는 작품이에요. 꼭 그 책을 번역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많이 번역된 책인데 러시아 독자들만 그 책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하고 표현들이 가끔씩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하게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이런 문학이라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학을 읽기보다는 음미하는 편이에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언어로 표현된 이런 문학이기 때문에 맛과 멋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군침 흘리면서 이렇게 씹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멋지고 맛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 환상이 가능해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치는 사람도 그렇고. 무한한 세계가 정말 우리 손에 닿을 것 같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신비를 찾는 거지 음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는 저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를 하게 된 거는 이제 피난 시절 부산에서 우리 집에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동네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죠. 독주회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협주는 서울에 와서 그때 서울 교향악단으로 아마 그렇게 명칭을 했을 거예요. 저 김생영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다들 그때 데뷔했죠. 그때 세계적인 연주회를 뭐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재주껏 한 거죠. 뭐 그때 그 오케스트라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우리의 음악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때는 미국 가는 게 정말로 뭐 상상하기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뉴욕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이유로 이제 뉴욕을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운 좋게.

0: 껴들고 척 도마상에 두려시한지 거동 훈장이시가 분명하고
1: 다지
0: 그 뒤에 또한 사람 무인을 보니
1: 다지
0: 신장은 칠척
1: 얼쑤
0: 오총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코리 눈에 서무장창 눈도 번쑥 들고 샘보마상은 탕당기도 피얹어 사랑을
1: 와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안하에 데려다보니 이따의 씨가 분형구나. 이때는 그건한 8년 충촌이라 와룡강을 당도했니. 형제 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소불심이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타하고 김포를 대기 무생이라.

공자야, 선생님 배우시냐?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

0: 인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흥종 당도허역 시문어울두 다리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였자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의 반개역용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와야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깃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팔티 그으며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소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 나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퍼서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잔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아 제 마음이 죽기 싫으면 응당 다 올 테니 또 그대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이 덕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 덕은 어떤 법이 없는지라 연왕상 탕도 인업 삼빈하고 문왕도 여상을 보려하고 위소의 왕래 언제 삼고초려간 부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운장은 익덕 타리고 문 밖에 벌 있어고 동정을 기다려라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경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순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순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월지을 푸는디 초다

일지지랑 대목은 수성갑공 평생을 아자지랑 총통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어 번 찾아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다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은 나이다. 공명이 그지여 놀랜 제호고 유관들 정제헌다.

0: 감동해리.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1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1주를 얻어 기압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을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지요 장부를 십여이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탁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기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폐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야 남으로 제쳐 내려갈제 원망의 창천이여 민심의 소요로구나 현덕이 하리덥스 강하로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주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릴 길이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신이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날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호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엄은 팔병사 다본예 같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둘 적에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독이 본계종천 불같이 그 버그리 성품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여 창판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득거고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 뚱고금혀가 지들 저구도 망을 간다.
1: 시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2: 한 모롱이 돌아드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앉어 제장 모기를 기다릴제 그때 좋은은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심버근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빚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의 편지를 흩은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맹호 기상이라 부모 같이 지내다가 한 곳을 바라

0: 눈이 크게 외쳐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 종중 가는 중에 간부 일을 보았느냐
1: 좋다
0: 그때여 간부 인원 오는 장수를 바라보며 나삼월 무릎속아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룡아 미축을 생금하여 제재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수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닮아 진하야 간부 이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리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길이리로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이 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면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우던이다 존이 말을 채쳐 그곳을 당도하지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 그를 못 얻고 슬피 앉아 서구로 몰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입 만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 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헤이.
0: 장군께서는 간성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1: 예.
0: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하나이다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좋은 일 할 일 없어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0: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 하.
0: 마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초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씨 담적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번뜩 서장을 땡그다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하다 통황 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디라 오색 채운이 도왕 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 와 번개뿔이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병력까지 소리 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조니 말을 놓아 행운주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팔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랴 오는 취병을 내마구만 조지 발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째 인티 마구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형용을 하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지 조종 소륙 대변기 물밀듯이 쫓아온다. 한도는 평야 하고 삼성은 봉창이라. 장판조상 바라보니 이런 대장 복장 얼굴 장판 사보 들고 초진을 한번 일컬으며 이러는 자기 떡은 이곳에 와서 머무른다. 한번 호통하니 하나리 떨르르르 무너져 백회가 뒤넘는 듯 두 번을 고함질로 노니 땅이 톡 거지란 듯 세 번 호통하니 희비간 장판교가 중둥이 철컥 무너져 흐르던 물 위로 출렁 나는 새도

0: 啊大，哎，
1: 恶心我。
0: 강하로물러나와견벽불출할때그때요오나라손권주유가공병선생높은이름듣고노숙을보내어좋은말로유인그날공명이거짓속은채가기를허락한후에현주전하지커니현주대경타날분분한천하득실선생만믿쌌는데출타국이웬일이오심양처분하옵소서공명이대답하되신이때를헤아리니오왕손군하고위견조주하니한실임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때를다오나라들어가손군주의를격동하여조주와싸움을붙이고신은도주이완하여중도이기하오면오위양국형세를이란으로도지하야자이특공헐터이오니천주께서는염려치마르시고금동짓달20일해시에자룡에게이릅선주어남병사나오강옥으로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때를흑이오면신은다시대면치못하리다하지광고물러나와
1: 다
0: 공명선생그도황보성노숙따라오나라들은할때이려편주빨리청호강동그당도흔히노숙이인도하야환영아늘할색공병기눈을들어좌우를살펴보니야관밖대로장소등십여인이일좌로들어서서설전군과분분을제소다이묻는말씀한두말로물리치니크기고구나공명선생손중모구호의함에주유를격동하고계략이무구옹하니주유부질없이식이어요저죽을줄모르고서욕탈공명가소롭다삼일뒤한십만전을이랴무중차득은이만국높은제조신도란지기라방통연환계와환계의고륙된듯공명기부아지일진대개리랴서성공하리
2: 이판소리라는게확실히그사설에함축적인의미가있다보니까아마도내용을들으시면서도이렇게흘러가시는게많을거예요근데방금전에이제끝에들으셨던부분이어떤거냐면은이제공명이오나라로이제어떻게보면파견을갑니다예원래이제한나라초나라의사람인데파견을가서이제손권주유에게계략을이제전술을이제도와주죠도와주는데아까들으셨지만방통후연환계그리고환계의고륙계이두가지가이보면이적벽가안에서적벽대전에서가장중요한계략이에요너무나잘아시겠지만설명을드리자면은공명이직접적으로조조에게가서배이얘기를드리겠네요조조라고하는이조조의군사들은육지에서한10년몇년을살다보니까이수군에굉장히약합니다그래서다들배멀미를심하게하고굉장히그래요그래서이사실은100만대군을가지고있지만은이해전에서는어떻게이길지모른단말이죠그래서굉장히골머리를쏘기고있는데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연안계라고 하는 배와 배 길이를 쇠사슬로 엮어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게 그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소리 들으셨을 때 방통 연안계와 황계 고륙계들 공명 기풍이 아닐진데 괜히라서 속 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2: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배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다 보니까 이 배가 마치 육지처럼 됐다 해서 강상육지라고 하거든요. 강상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이 강상육지 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치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야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바라야 천이오 천선 무호왕 연환계를 굳이 뿌어 강상죽지 삼마두고 일등용장기 유진 후월제 말달려 창쓰기묘 활쏘와 총놓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조조 진중에 술 많이 피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우양을 많이 잡아 장초를 호귀흘제 통산월 세근

하느니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높이 앉아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욕 설을 보니 하국강기욕 남을 가르쳐 번생이욕 북을 보니 월인비로 풀어 삼별이 황활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대나이 54세로

Goodbye, you know. 성충이 홍안그래. 편지를 뒤전하며 상상곡 단장회는 주야 수신배배 쪘구나. 조총환도를 틀어하고 매곡 육전 수전을 섞어 활적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객사를 허기 되면 히뒤뛰어서 안장을 하며 골포항 사장이 흐여 어떤 사업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받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grea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1: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건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난이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롬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2: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 Flesh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0: In L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3: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0: While staying in Lolom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o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3: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 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 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 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되게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n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n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호기심에서부터 결국 시작되는 예, 그런 학문의 과정인데 그 호기심을 가장 짜릿하게 풀어낼 수 있는 예, 그런 공부가 이제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그 호기심에서부터 예,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학생들과 함께 푸른 지구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환경공학자 명재욱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바로 옆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과학이라는 게 친숙하게 자라오면서 접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환경 문제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자원을 아껴 써라, 환경을 사랑해야 된다, 예, 뭐 어떤 책임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오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제 일상 생활 습관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발명한다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환경에 또 때로는 되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 알게 된 다음부터 나는 과학자가 되되 환경을 꼭 지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돼서 환경공학이라는 예, 그런 학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것은 이제 환경을 공부하되 특히나 이제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 예,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이제 해결하자라고 할 때 크게 나눠서 이제 수질 오염, 토질 오염, 대기 오염 그런 여러 가지 오염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오염원들을 찾아서 그 오염원들을 없애는 예, 그런 기술들을 예,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환경공학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이름은 이제 WITH고요. 그래서 WITH. 그래서 Waste Innovating Technologies for Humanity.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혁신하는 기술들을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상을 하게 되는 이제 그 기관은 미국 환경공학 아카데미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환경공학 분야 이제 아카데미입니다. 미래혁신가상이어가지고 그냥 나이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혁신으로 인정받은 그 연구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탄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 뭐 그다음에 석유를 아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석유 화학 제품으로 이제 뭐 정제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기존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가스, 특히나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가스를 플라스틱으로 예,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보통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연계에서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보통 플라스틱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한 뭐 1년 내에, 수개월 내에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자연 환경에다가 버리면은 그 플라스틱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예, 그런 기술로 좀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시절에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폐기물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예, 일회용 어떤 마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마스크를 예, 제작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 이름은 막스크라고 합니다. 막.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가장 핵심 기술이 그 마스크 앞에 있는 막. 그 막에 좀 관심,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 막스크라고 지었고, 또 그냥 재미있게 막 쓰고 막 버려라 라는 의미에서 막스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분해성 전자제품, 뭐 생분해성 배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제 메탄으로부터 만드는 과정은 가장 핵심은 그 중간을 잇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메탄 혹은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제 먹고 그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미생물들을 찾고 그 미생물들에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키워내는 예, 그런 기술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가장 큰 강점이 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 정착할 때 특히나 실험실을 꾸려나갈 때 굉장히 많은 그 어떤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어떤 뭐 수도를 파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돈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고 믿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초반에가 정말 어렵고요. 카이스트는 뭐 어떤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카이스트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카이스트에 온 지 한 6년, 7년 시간이 지났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뭐 경쟁력 있는 규모 있는 예, 아마 실험실을 꾸릴 수 있었던 게 카이스트 지원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기술을 대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비용 대비 대략 한 두 배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미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수율, 그 효율을 좀 획기적으로 좀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발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잘 개발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소위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제품들, 요즘에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진짜 생분해성이 아니라는데 좀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실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들이 말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지 실제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뭐 연구실의 그 연구 모든 연구들이 결국에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학생들의 정말 그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누구는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역할, 누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역할, 누구는 미생물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역할, 뭐 그런 역할들을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호기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질문이 좀 황당해도 괜찮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 질문을 굉장히 잘 던지는 사람들이 결국에 좋은 과학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 없던 폐기물들이 지금은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떤 폐기물들이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결국에 이제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될 연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제 유명한 영어가 있듯이 저도 정말 바람과 함께 쓰레기가 사라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재료들이 정말 그냥 환경 내에서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샀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4: 자, 많이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 mother and brother were introduced as 효진이 엄마 and 효진이 형. When referring to family members, if they are older, you use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instead of ever using their names. Korea's use of honorifics, even since ancient times, shows how important good etiquette is. We use honorifics for people older or with higher social status. For example, honorifics use 께서 instead of 이 or 가. That's why when Alexa spoke of Hyojin's mother, she said 어머니께서, not 엄마께서. 어머니 is an honorific use of 엄마. To politely use honorifics for your grandmother or teacher, you would say 할머니께서 and 선생님께서. One more way to speak politely using honorifics is to use 세요 instead of 이에요 or 예요. Like when Hyojin introduced his mother by saying,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분 is another honorific form to refer to someone. If you want to say your mother is a great cook, you say,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Well then, if you wanted to say your Korean teacher teaches you well, it would be,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Right? 십니다 is an even more formal version of 세요. Like Alexa, if you wanted to say in the most polite way possible that Hyojin's mother is pretty, you would say 어머님께서 미인이십니다.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0: 도토리를 주워서 그 맷돌로 갈고 방앗간에서 빻고 분쇄기로 빻아서 그 고운 자루에 넣어서 그걸 짜가지고 하루 저녁 8시간 있다가 물 따르고 나서 그 앙금을 녹말 앙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묵을 끓여서 판매를 했던 거죠. 가을에 도토리 나올 때만 잠깐 한두 달, 두세 달 하고 나머지는 저 지금 마냥 그문 닫아놓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1일, 그때에서 이제 10월 25일 전으로 하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느터토리 떨어지는 거, 그건데 이제 그거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가리고 하다 보니까 죽기가 어렵고. 산에 있는 참나무, 거기에서 달리는 게 상수리 도토리거든요. 요거는 입자가 되게 조그만한데, 제주도에서 갖고 온 제주도 도토리예요. 제주도 도토리는 여기 도토리 같지 않고 이렇게 크지 않고 여기 도토리의 반 정도, 쪼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도토리 모양이 갸름한 까도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쪽에서. 예, 손비 도토리, 속쓰리. 그 도토리가 녹말이 많이 나오고, 나오는 도토리에 따라서 녹말도 틀려지는 겁니까?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도토리 주운 대로 그냥 물에 담궈 놨다가 갖고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면 뜨내가 나요. 그런 도토리를 갖고 녹말을 빼면 녹말이 당연히 안 좋게 나오죠. 도토리가 일단은 상품이고 좋아야 된다. 어떻게 고운 자루를 사용을 하느냐, 또 밀가루 마냥 아주 곱게 분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녹말이 틀려지는 거죠. 똑같은 도토리를 하게 돼도. 보통 사람들이 입을 자루에다 대고 불었을 때 바람 통과가 잘안 돼요. 그나마 돌아가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이 물하고 같이 해서 그 도토리에 있는 녹말을 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운 자루에 짜야지 녹말이 좋은 겁니다. 녹말을 갖다가 제가 이 자루에 놓고 짰을 때그 도토리 빻고 나면 나오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 녹말 속에서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우리 아저씨가 주사 와서 이제 해봤지. 그래가지고 몸을 썼는데 저기 몸을 놔줍니다. 묵밥이나 쏘고 묵밥을 어떻게 쓰느냐니까 웃어 죽는데 나는 묵밥을 한냥 쓰는 건 밥을 하는 건줄 알았어. 묵은 내가 썼기는 했는데 묵밥을 해라 그래서 묵밥이 뭐냐고 그랬더니 묵을 쓸어갖고서는 맛있는 저기에서 타가지고 죽을 밥을 말아 먹는 건데 그랬잖아.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없었는데.
2: 묵밥입니다. 다른 데서는 묵사발이라고 부르는데 묵만 주는 데지만 저희는 이제 묵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묵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묵만 먹으면 건강에는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을 말아서 먹는 옛날에는 없이 살았을 때는 묵하고 밥하고를 겸해서 먹으면 밥도 조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저기 요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기 메뉴죠. 시골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드셨습니다. 도토리에 대해서도 뭐 상수리가 있고 선비 도토리가 있고 그런 참남에서 나오는 그런 도토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저희는 상수리는 약간의 뭐라 할까 거칠다 그럴까 그런 저기가 있어서 상수리를 안 쓰고 선비 도토리를 쓰고 있어요. 선비 도토리는 이렇게 개려움하면서 작아요. 상수리가 많이 들어간 건 묵이 보면은 이게 도토리 묵인가? 그런 그 허얀 묵 있잖아요. 그런 종류 거예요. 얘는 약간 색깔이 짙어요. 그리고 먹었을 때 느낌이 저는 상수리보다 훨씬 선비가 좋아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옛날에는 산에 가서 주웠잖아요. 그것을 따거나 주거나 털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산에 가서 못 합니다. 법적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이제 북한산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산 도토리가 들어오면 가공하는 데서 그걸 들여와서 저희가 가서 보고 선별을 해서 받는 거예요. 30분 이상 져줘야 돼요. 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져줘야 되고 아래 위를 섞어줘야 되니까. 안 져주면 아래 위가 섞지가 않아지니까 계속 져줘야만이 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는 다 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계가 나오고 나니까 양을 조정해서 넣고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참 편리해졌어요. 그것만 해도 다 돼가면 색깔이 윤기가 좀 나죠. 윤기가 나고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들었을 적에 그게 농도가 떨어지는 농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이 알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래요. 주걱을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걔가 쓰러지지 않으면 그게 다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들이 금방 썼을 때는 난창난창하고 보들보들보들하죠. 근데 얘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조금 뻣뻣한 기가 있는 거예요. 이 북어대가리를 쓰게 된 거는 저희는 종갓집이라 그전에 이렇게 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북어를 제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어를 잘라서 끼워서 쪄요. 그래서 북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사용해서 하니까 훨씬 육수가 맛있더라고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팔각하고 제피가 우리가 이제 생선 요리하고 그럴 적에 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어서 향을 강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의 양에 맞춰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는 거죠. 통에다가, 그전에는 저 주머니를 만들어서 벼벼자기에다 넣어가지고, 다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서 이렇게 해주셨죠. 김치. 아,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난창난창하니까 칼이 들어가면 이게 일그적거려요. 그럼 제대로 안 쓸려져요, 얘가.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1차 앞면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얘를 이렇게 켜켜로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썰기 좋게 우리가 배분을 해서 넣고 칼로 썰죠. 이렇게. 이렇게 썰었을 때 예쁘게, 균일하게, 균일하게 이게 이제 묵이 썰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저희는 묵 자르는 틀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요. 요 정도만 넣으면 이렇게 이쁘게 올리고, 김을 얹어주죠,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되면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묵이 쌉싸름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처음에 와서는 잘 먹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이걸 한번 먹고 두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찾아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죽보다도 나은 게 저는 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기도 안성. 이인 아빠가 여기 태어나기는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아버지 따라서 이제 진천서 학교를 다녔죠. 직장도 진천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집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고향이니까 들어가서 살자. 이래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온 거죠. 우리 아저씨가 그만두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동네에 대해서 고모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이 동네는 옛날부터 그렇게 자급저기를 위해서 경제력인 것을 하기 위해서 묵을 그렇게 집집마다 다 묵을 만들어서 판매를 시내에 갖다 이렇게 이제 상가에 넘기는 거죠. 무슨 묵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바꿔서 하기는 하지만 주로 뭐 청포묵을 하는 집은 청포묵을 하고 뭐 도토리묵을 하는 집은 도토리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묵장사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는 이렇게 다라에다가 도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그거를 돌절구에 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앙금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고장에서 했던 음식이니 그럼 내가 그걸 갖고 한번 여기서 풀어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겨울에는 메밀묵 있잖아요. 메밀묵을 엄마가 해서 동치미 국물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도토리가 났을 때는 도토리 갖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우리 엄마는 거기다 꼭 밥을 말아서 먹게 했어요. 하는 고장은 여기였지만 먹던 기억은 내가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엄마가 해줬던 거 김치를 썽썽 썰어서 얹어가지고 이렇게 별 양념 안 왔는데도 그렇게 넣으면은 합이 맞으면 맛있더라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그 묵밥 할 적에 그 전에 밥 말아서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전에야 뭐가 있니? 집에 있는 채소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걸 육수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김치가 맛있어야 돼. 엄마가 그러면서 좀 시골에서 왜 배추 꽉 차지 않은 김치 이렇게 한거 그거로다가 해서 아삭아삭하게 하면 맛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가지만 저기 뭐 여기 같은 농협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저희는 자급자족이 많아요. 저희는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어요. 2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많이들 드셔요.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있잖아요. 자녀분들이 엄마들이 뭘 먹을래? 그러면은 우리 집 이렇게 묵밥을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날 일주일 동안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지만

기업에서, 기업체 같은 데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많이들 모시고 와요.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늘 부부가 오셔가지고서는 묵밥을 잡수고 가셨는데, 여기서 밥을 먹고 가면 편안하다. 소화가 잘 되고 기운이 난다. 그래서 늘 자녀들도 엄마를 모시고 와 잡수고 갔어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났는데 자녀들이 삼오제 지내고 다 이리 왔어요. 와가지고 이 묵밥을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던 묵밥이었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삼오날이에요라고 와서 먹었을 때 정말 저도 눈물 났어요. 의식주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많이 사용한 게 이제 들로, 산으로 해서 나오는 생산하는 걸 갖고 먹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늘 해먹던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날 나와서 먹는 음식이 된 게.

호박을 삶아서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밀가루를 풀었지. 근데 시방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찹쌀을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서는 끓을 때까지 줬지. 이제 콩 넣고 그렇게 끓여가지고서는 이제 시간이 다르면은 이제 이 호박이 안 다르면 설탕 좀 넣고 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서 이제 적당하게 끓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리하고 밀하고 다 있지. 그거 해서 먹고 살았지. 호박은 언제든지 범벅이라고 하지. 호박죽이라고는 안 나지. 옛날에는 그냥 아무 호박이론 해 먹었지. 그 힘들을 때는. 그런데 아무 호박이로나 이렇게 끓이면은 맛이 없어. 요즘에는 이 단호박이로다가 하지. 아무 걸로나 호박 범벅 안 해요. 단호박 있는 재는 얼마 안될 거요, 밑에. 10년 정도는 되지. 그 옛날에가 없었지. 심어 사는 거죠. 9월 달에 따지. 9월, 10월에 따. 이 호박이 오래두면 썩어요. 저장이 힘들어. 이게 호박이. 그래서 겨울에들 이제 시방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살이 쪄서 이렇게 늙으면은 겨울에 많이 해 먹지. 끼니지,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라. 시방 그냥 조금씩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이거는 너무 양호하지, 호박범벅은. 뭐, 그냥 쌀도 오다 가다 있고, 그냥 시래기죽에다가 그냥 멀겋게 해서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서 먹었지. 그 옛날에 나 시집 오는 께는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그냥 밥한 공기도 안 돼, 남자들. 그러면은 점심에는 고구마 쪄서 또 줘. 그럼 저녁에는 죽을 쏘. 죽을 쓰면 그렇게 죽이 그렇게 진짜 그림자가 왔다 갔다가 쌀이 없어. 어쩌다 했고. 그러려면 죽이 어울려야 쌀인데 어울리더라 난 께는 죽이 진짜 남을 일이지, 뭐 한마디로. 그렇게 먹고 살았으라고. 여자들은 아침에 밥이라고 구경하지, 밥 구경을 하들 못하고 살았어. 그거는 오래돼서 모르지요. 어머니가 해준 거 먹었지, 뭐. 그때는. 어려서는 내가는 안해 먹었지. 내가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이제 내가 쏘서 먹는 거지. 어려서는 어머니.

0: 내줘서 먹었기 때문에 그건 뭐 몇살 먹어서 먹었다는 건 그건 생각을 못하죠. 할머니 됐겠죠. 오래됐죠. 노인네들은 다 알지. 노인네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똑같아요. 하는 과정은. 근데 이게 더 딱딱하지 좀. 이게 좀 딱딱해서 하기가 좀 힘들지 더.
1: 네, 그럴 것
0: 늙은 호박은 그래도 칼이 쑥쑥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 칼이. 방랑콩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밭둑에 나는 동부로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강낭콩 넣는 사람도 있고 팥으로 불고서 팥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강낭콩도 밭이 없어가지고 담배만 했기 때문에 강낭콩을 못해 먹고 팥이 밭둑에 나는 동부하고 찹쌀을 불고가지고 믹서에 갈아가지고 그걸 넣고서는 이렇게 줬죠. 하기 힘들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동네 아픈 사람이 있고 밥못 먹고 하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호박 뭐 쏟아주고 뭐 그랬지.

조금 맞으면. 익은 거는 보면은 반들반들하고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삭 파랗더라 나고 조금 변해. 약간 적당하게 요만큼하게. 아니 크게 썰어도 되는데 얘 저 빨리 익으려면은 좀 작게 쓰는 게 좋고. 뭐냐, 호박을 삶어. 호박 밥물부터 이렇게 잠기게. 물이 좀 작으면은 더 넣고, 물을 붓고, 호박을 넣고, 콩을 넣고, 끓여서 이제 호박 익으면, 익으면은 이 찹쌀가루를 부어. 그러고 자꾸 주어야지.

덩어리 가져서 줘서야지. 찹쌀가루를 넣고서는 이렇게 한 소금 끓으면은 조금 줄이야, 줄이고서는 자, 한 줌 끓여야 돼. 찹쌀가루를 풀어가지고 저어서 뭐 끓일 때가 얘들이 그냥 끓은 게 아니고 퍽퍽 이렇게 올라와. 퍽퍽 올라와가지고 저으려면 이런 데가 막 그냥 떨어지려면 엄청 뜨겁지, 그 끓은 게. 그때가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써보면. 간을 맞춰야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제일 좋아하는 시어머니가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는 잘 안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인인은 막 야단만 쳐. 그래서 정은 없어. 그래도 생각을 하면 불쌍이야. 그,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배도 한번 양을 못 채우고, 그냥 손자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느라고. 그렇게 밥도 실컷 못 잡수고 들어가시는 게 그게 안 됐어. 죽장사래. 죽장사 하면 잘할 기라고 그 소리 더 잘하더라고.

0: 청주 가다 보면 거기 다리가 있어. 그 다리 안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원통이요. 23세. 나는 이제 이 동네로 시집 오고 그 이제 영감은 여기가 고향이고 옛날에 저 아버지가 내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나무집이 반매로 댕기고 이렇게 해서도 참 그냥 사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밥 해먹는 건 내가 담당이었지. 12살 먹어서부터 밥을 해먹었어, 내가. 시집 와서 한것 같아. 시집 와서. 23세 시집 와서 애 낳고 이렇게 하고 했지. 그 친정에서는 그런 건 없니겠지. 그건 그뚜막에 앉아서 어린 게 그거를 해다가 보면 디과지. 그런 게 그게 어린 게 못하게 하고. 고추모 사러 가서 이제 거기서 사오기도 하고. 내가 저 시방 씨 받아서 저기 널었어. 이거 하느라고. 그거를 싹을 틔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심기도 하고 그래. 3월 달에. 저 들에 이제 언덕. 언덕이 되면은 요 밑에다가 호박을 갖다 심지. 올해는 사서 심었어, 호박물을. 거기다 심으면 걔들이 이렇게 언덕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은. 단호박은 일찍 따고. 그거는 7월 달에 묽은 호박은 그냥 이렇게 썰어서 배에다 말리면은 그냥 저기 떡해 먹을 때 섞어서 이제 호박구제기 떡이라고 이렇게 그냥 김장할 때 육수 끓이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쌀을 넣고도 끓이고 그랬는데 쌀은 씹어야잖아.
1: 그죠.
0: 쌀은 거기다 넣고 끓이면은 안 좋아. 밥 먹기 싫어서 그걸 쏘아서 이런 데다가 통에다 퍼놓으면 그냥 반 그릇씩 떠서 그냥 그 반찬 음식도 그냥 먹잖아. 약을 맨날 먹는 게 내가 그걸 먹어야 약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 약만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그 쉽게 먹느라고 그냥 그건 퍼놓으면 넘어가는 게 먹고 살라고.

0: 한나라 마렵 위한우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 보고 군도 병기한 뒤 간용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 다 손중모는 강하의 흠고 믿고 제업을 명심하며 장하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중간이 공리 보고 정족이 삼분하세
1: 그렇지.
0: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북이 모사 정욱 순욱 수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 무궁주와 잘긴드라니하리 그때의 한나라 유현덕은 예.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보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디 보원이 의대인곡 한나라 탁현지라 우상존 봉비들아 불

0: 같이 노래물을 들었다.
1: 다 좋다.
0: 지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오구백마로 재지내며 새 사람이 손을 잡고 음액을 정하는 뒤 주여 언덕으로 장용 삼고 화두장은 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역 몸은 비록 3인이나 마음은 한가지라 유관장의 형제는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 선맹약을 하고 피 끓는 구국 충신 원계디 이루었구나. 한마디 불운하여 풍진이 퇴근을 끈다 황근적을 평난하니 공파이 이루어 통탕다들 평정근이 이과기 따르를 짓고 이과을 평정걸로 난세가루 조화마는 협찬자 횡복하고 혁안저영 선중분은 강동을 응극하여 부국항평을 자랑한다. 그때 유관장은 3인이 결심하여 한시를 회복고조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할 적에 뜻밖의 서서 만나 공명을 전거하되 천무후무 제갈공명 와륜강의 복룡이요 초야에 깊이 묻혀 상통 전문 하달질이 구궁팔계 둔갑장신을 충중에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이냐.
1: 그러지 그러지.
0: 이렇듯 말하니 유현덕 반기어교 관장과 와룡강을 찾아갈지 당당해 유현준은 신장은 팔찰기와 얼굴은 관옥 같고

0: 사회를 뜨든지
1: 식도하기시가
0: 분명 이때는 원한 8년 충춘이라 와륜강을 당도했니 형제무공 그하기 하구나 삼불고이 소령하고 불시비 충청기옥 치불광이 평타르고 김포를대기 무생이라 원하근 상

0: 공자야, 선생님 배우시냐? 동자여짜오대. 선생께 없어는 방능의 최주병과 연암의 맹곡이며 매일 서로 버시대야 배띠어 선유다가 임간의 바둘 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덕이 이른 말이 선생께서 오시거든 한종실주왕숙이 배우러 왔더라고 잊지 말고 여쭈어라. 동자 다려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와 일삭이 넘은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가서도 못 배웠고
1: 그러지.
0: 수삼삭 지낸 후에 현운 옥백으로 예물을 갖추고 관장과 삼고초려 찾아갈지. 남양흥종 당도의역 시문어울 두 달이니 동자 나오 그날 선생님 개곱시냐. 동자여짜오대 초당에 춘수 깊어 계시다니라.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히 들고 가니 소슬한 송죽생과 쟁념한 풍경소리 초대기 간격구나. 기가에 대시고 기다려서 있으되 공명은 한화하여 아무 동적이 없는지라. 깃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는 부릅뜨고 검은 발티 그드며 고성 대지왈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 오겹이라. 조만은 사람을 보랴 하고 수차 소고를 거였거든 도망을 피우고 두어 이로다지를 아니하니 보라 그만하여야 돼. 소재가 초장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펐어 지르면 폭명의 재주가 있다거나 잔악기나 나사나 동정을 보았지마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 테니 똑그리로 결박하야 신야로 돌아가 사이다. 엄불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름에 불알 들고 초당 앞으로 우르르르르 달려들이 현덕이 깜짝 놀래 이덕의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덕은 뭐

0: 야
1: 좋지 헤이.
0: 좋은 말로 경계 후에 아, 운장은 익덕탈이고 문 밖에 보고 헐 있어고 동정을 기다려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제가 병풍을 치고 전통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참 여러 무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고 목이 너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완창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오늘 오신 또 많은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적벽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한문사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의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삼고초려라는 대목까지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게 이제 보면은 유비가 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인내력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뭐 김일구 선생님께도 사사하기도 했고 성창순 선생님께도 사사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창순 선생님께 사사를 하러 갈 때 저도 이제 삼고초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비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현덕이 그지야 잠에 깨어 풍을 지을푸는디 초당

0: 두 눈에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 그날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한 후에 예. 벽상을 가리키며 이건 형주 지도요 적은 서천 40일주라 현덕이 형주 지도와 서천 40일주를 얻어 기압을 삼은 후에 관우와 장비를 불러 공명과 상면시키고 예단 올려 그날 밤 사행의 초당에서 유숙을 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 적에 공명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에게 삼고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에 출세하니 너는 부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말라
1: 그렇지.
0: 신신히 부탁하고 사륜거에 높이 앉아 와륜강을 하지 그고 신야로 돌아오니 병불만천지요 장부를 시벼이지라 공명이 민병을 소모하여 스스로 팔찌법 가르칠제 방파일성하고 금고를 쿵쿵굴려 조적과 대결할지 방망은 소돈 백탁은 뭐라고 장담호든 하우돈과 승기내든 조인 등 기창도주 대한 본심 소륙 대병을 조발하여 남으로 제대로 갈제

0: 다리듬스강하도 물러나니 신여본 등 양주 백성들이 현덕의 뒤를 따르곤 따라오는 저 백성을 참아 버리기에 바위 없어 조언으로 가소를 부탁하고 이 떡으로 백성을 이끌어 이른 신이 행할 적에 그때 마침 황혼이라 광풍이 우르르르르르 현동변전의 수작이 부러져 펄펄 날리거나 경산에 올라 바라보니 초조옥 소륙 대병기 울밀듯이 쫓아온다 기치 창엄은 팔병사 나뿐예 같고 제장이 앞으로 울다 돌적의 분빙이 말을 채쳐 달려두니 익독이 본계종천 불꽃이 급퍼그리 성풍 창을 들어 문빙을 물리치고 현득을 보호하야 창반교를 지내갈지 수십만 백성 울음소리 산목중이 아듯 거구 제장은 사정을 모르고 앙천 뚱고금여고 지들 저거도 망을 간다.
1: 시구다.
2: 제가 이 삼국지 적벽가 안에 인물 수많은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조자룡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조자룡이 아까 앞에서도 내용을 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유비에게 그 가소를 부탁을 받았었어요. 가소를 부탁받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전쟁 중에 경황이 없다 보니까 간부인하고 미부인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전쟁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간부인을 보았느냐 미부인을 보았느냐 이러면서 찾아요.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부인과 이제 간부인을 찾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이제부터 들려드릴 텐데 이제 사설을 잘 따라오시면은 아 이런 내용으로 소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수를 많이 쳐야 사설이 잘 들어옵니다.
0: 한 모롱이 돌아드니 현덕의 일행이 나무 아래 쉬어앉아 제장 모기를 기다릴제 그때 조우는 공자선과 양부인을 잃고 일편 단신버근 마음 분함이 추상이랴 이진을 바라보니 번차 휘막 가는 거동 말리 장천 구름 속의 편지를 흩은 용의 모양 90 춘광 새벽 밤은 빠르기는 유성 같고 탄산 냉호 기상이라 부모 같이 지내다가 한 곳을 바라

0: 보았느냐.
1: 아이, 좋다. 아이.
0: 그때여 간부인은
1: 아, 좋지.
0: 오는 장수를 아이. 바라보며 아이. 나삼월 무릎소가 일장 동고커니 조조 제장 소녀와 미축을 생금하여 제제대로 돌아올제 조니 얼른 보고 일성 보양의 소녀 언도를 선뜻 들어 닮아 위진하야 간부 이를 호송허과 또 한 곳 바라보니 양양으로 가는 백성 박직 소행 길이리로 갈바를 방황 그날 여봐라 남녀 백성들아 너희들 목인 중에 미부인을 보았느냐 저 백성 허는 말이 어떠한 부인인지 천묘원 빈집 안에 아이를 안고 묻었니다. 존이 말을 채차 그곳을 당도하지 과연 부인이 공자를 안고 좌편 팔창을 맞고 우편 다리 살을 빠져 일시로 혼동그를 못 얻고 슬피 언제 서구로 모른다.
1: 얼씨구다.
0: 좋은 일 말에 내려 부축하며 위로하되 부인께서 고생하시면 소장은 불충지심이라 최사 무석이오나 취병이 급하오니 부인께서 승마 서행하옵시면
1: 그러지.
0: 소장이 보호하여 뒤를 닫고 가오리다. 부인이 하는 말씀
1: 헤이.
0: 장군께서는 간선 탄약으로 어찌 두 목숨을 건지리까. 한나라 제실지체 고륙이 이뿐이니 부디 이 아이를 살려 부자 상봉케 함은 장군의 장중에 있는가 헤이. 하나이다.
1: 헤이.
0: 공자를 부탁하고 우물에 뛰어들어 자문지사 그날 좋은지 할 일 없어
1: 허이.
0: 담을 헐어 시신 묻고 공자이신 보존하야 갑옷으로 장신하고
1: 그러지.
0: 이 대목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 조자룡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죠. 필마 단창이라 해가지고 왜 창 하나에 말 하나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만 명의 조조 군사를 그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 네,
0: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 하.
0: 마상에 선뜻 올라 채를 쳐도 망을 제 앞으로 마연장 뒤로 조축장 앞을 막고 뒤를 치니 좋은 이시 담정이라 청강검 빼어들고 통해가 벗은 서장을 땡그라 남장을 흘려 북장을 선뜻 이리저리 해 조가다 도황중에가 똑 떨어져 거기 좋게 되었을 제 장합 바라보고 쫓아오니 좋은 생명이 급한지라 뜻밖 오색 채운이 도황중에서 일어나고 천봉지 탑이 와 번개불이 번 좋은 달마용총이라 병력까지 소리 지르고 도왕 밖으로 뛰어나니 장합이 거불리어 달아나고 조니 말을 놓아 행운 주소로 달아날지 장판교 바라보니 이런 대장 먹장 얼굴 장판 사모 들고 조는 송해하라 오는 취병을 내 마구마 조니 말을 놓아 장판교를 지낼지 인티 마고나야 기사지경이 되었구나. 자, 이 다음 대목도 참 재밌습니다. 이 다음 대목은 이 장비라고 하는 이 장수에 대해서 적벽가 안에서는 밖에 안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국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을 때 가장 좀 약간 용맹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장판교 대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장판교에서 장비 혼자서 이 1만 명의 군사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소리는 워낙 풍자가 심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은 막 물이 들끓고 소리 한번 하니까 말을 탔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설 안에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진을 바라본 뒤 조조 소륙 대명기 몰매듯이 쫓아오.

0: 강하로 물러나와 견적 불출을 때 그때요 오나라 손권 주유가 공병 선생 높은 이름 듣고 그러지. 노숙을 보내어 좋은 말로 유인 그날 공명이 거짓 속은 채 가기를 허락한 후에 헤이. 현주전 하지커니 현주 대경탄할 아마. 분분한 천하 득실 선생만 믿쌌는데 출타국이 웬일이오 그러지. 치명 처분하옵소서 아마. 공명이 대답하되 헤이. 신이 때를 헤아리니 오왕 손군하고 위견 조주허니 한시림 이야기라
1: 그러지.
0: 신이 때를 다 오나라 들어가 손군 주위를 격동하여 헤이. 조주와 싸움을 붙이고 헤이. 신은 도주 이완하여 중도 이기하오면 오위 양국 형세를 이란으로도 지하야 아마. 자이 득공 헐터이오니 헤이. 천주께서는 염려치 마르시고 아마. 금 동짓달 20일 해시에 어이. 자룡에게 이득선 주어 남병사나 우강옥으로 보내소서
1: 그러지.
0: 만일 때를 흑이오면 신은 다시 대면치 못하리다
1: 아마.
0: 하지광과 물러나와
1: 좋다
0: 공명선생 그도항 보소 노숙 따라 오나라 들어갈제 이려 편주 빨리 청호
1: 좋다
0: 강동그 당도근이 노숙이 인도하여 환영 안을 할색 공병기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보니 야관 밖대로 장소 등 십여인이 좌로 들어서서 설전 군유가 분분을 제 소다이 묻는 말씀 한두 말로 물리치니 크기고구나 공연 선생 손중 모구 호의함에 주유를 격동하고 계략이 무궁하니 주유 부질없이 시기어요 저 죽을 줄 모르고서 육탈공명 가소롭다 사비뒤한 심만전을 이랴무중 차득은이 만국 높은 제조 신도란직이라
1: 좋지
0: 방통 연환계와 환계의 고륙갠드 공명기부왕 아지일진대 계리려서 성공하리
2: 이 판소리라는 게 확실히 그 사설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흘러가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끝에 들으셨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명이 오나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갑니다. 예, 원래 이제 한나라 초나라의 사람인데 파견을 가서 이제 손권 주유에게

0: 계략을 이제 전술을 이제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아까 들으셨지만 방통의 연환계 그리고 황계의 고륙계 이 두 가지가 이 보면은 이 적벽가 안에서 적벽 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계략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명이 직접적으로 조조에게 가서 이 얘기를 드리겠네요. 조조라고 하는 이 조조의 군사들은 육지에서 한 10년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 수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다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해전에서는 어떻게 이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쏘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명이 방통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연안계라고 하는 배와 배 길이를 쇠사슬로 엮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배를 갖다가 육지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전에 간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조조 군대들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막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이게 뭉쳐져 있는 배가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조는 굉장히 이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을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그 진영에다가 스파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계라고 하는 주유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장수를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바로 이제 고륙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전략을 공명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명이 기존까지는 그런 전략을 짜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헷갈리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아까 소리 들으셨을 때 방통 연안계와 황계 고륙계들 공명 기풍이 아닐진데 괜히라서 속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럴 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0: 자, 그래서 이제 조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배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다 보니까 이 배가 마치 육지처럼 됐다 해서 강상육지라고 하거든요. 강상육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강상육지 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조조가 이제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뭐라 할까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죠. 마지막에 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여기 내 앞에 이렇게 일렬 종대해 있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한 명씩 벼슬을 내려주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합니다. 네. 그때의 적벽강 조맹덕은 백만 대병을 조발하야 전유처 전선 무호와 연환계를 굳이 부어 강상죽지 삼아두고 일등용장기 주진 월제 말달려 창쓰기며 활쏘와 총놓기 18기 사습하기 백만 군중이 요란할제 조조 진중의 술 많이 피고 떡도 치고 밥도 치고 우양을 많이 잡아 장초를 호귀할지 통산월 세근

0: 조전이라 그때 조조는 장대상그가 기언저 남병산세 그림 교황을 통을 가르쳐 시상기옥 설을 본지 하국강기옥 남을 가르쳐 번생이옥 북을 본지 월인비로 푸나 삼변지 황왈 거든 어찌 성공 못할 소냐 내 나이 54세로 여드 강남 인연 행불귀하 딱태평 동작 때 좋은 집에
1: 타이조치
0: 이교자를 같이 그하면 무녀원 행다기 어르 족할지라 화장졸 영들어라 떡이 들떡 주육간에 실컷 먹고 위한 노 승부 오를 명기일로 결단하자 만승제엽을 한 사람께 맡겨쓰랴 특천하 헌년 후에 천금상 만호를 차례로 봉하리라

0: 한번 심어. 다 좋다. 다. 다.
1: 군사들이 승기네요. 주역을 쟁식하고 다. 노래 불러 다. 춤도 추고 스름 겨우고 가는 놈
0: 다 좋지
1: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반취 중에 욕하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0: 다.
1: 잠에 지쳐 헤이.

0: 뜻이 오름을 온다. 여러 군사하는 말이 하나의 승상은 지금 대군을 그날이고 승부가 미결되어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1: 그러지.
0: 왜 요망스럽게 울음을 웃느냐? 이리 오너라.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1: 그러지, 그러지.
0: 저 군사연하여 왈.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서름을 들어봐라. 호당상
1: 하이. 다 제, 하이.
0: 학방

0: 대체오나
1: 제할
0: 초총완도를 틀어하고 매곡
1: 제할
0: 육전 수전을 섞어 얼쩡
1: 제할
0: 생사가 초석을 이루구나 객사를 허기 되면
1: 단체
0: 길을 뛰어서 안장을 허며 골포왕 사장이 흐여 어떤 사고

0: 미술 이론과는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미술사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서 미술사 공부 지식 생산을 하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하는 학과였죠. 그 4학년쯤 됐을 때 친구랑 우연히 이제 영상 이론과의 그 유은성 비평가의 실험 영화사라는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되게 매혹이 많이 됐죠. 근데 유은성 비평가께서 이제 오큘로라는 잡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영상 이론과 친구들 한 모임이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영상 예술을 비평하는 잡지를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그 잡지를 만들게 되면서 비평지의 편집자이자 이제 거기에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덜컥 이렇게 비평이라는 것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의하는 비평은 이렇게 전문화된 어떤 장르가 아니고, 그리고 특수한 누군가만 행하는 게 아니고 되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행동이거든요. 그 조르주 아간벤이라는 철학자가 쓴 행간이라는 책에서 그 문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비평적인 개념이 단번에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비평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의 의미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었냐면 비평은 앎의 경계를 탐색을 하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리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어딘지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거기까지 가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비로소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왔다 갔다,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 타기를 하는 행위가 이제 비평이라는 거죠. 나선 도서관에 그 책 번호가 다 있는데 1번 책이 루이스 브루주아의 스파이럴이라는 책이거든요.
1: 상징적이에요.
0: 네. 이 책인데 이게 진짜 그 1번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한동안 이 도서관을 이제 설비를 하고 거의 한 달은 이 책 한 권만 이 서가에 놓고 지냈었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이 시작점을 정해놓고 과연 이것과 이렇게 옆에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상상하는 시간을 훨씬 많이 보냈는데, 도서관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토픽을 설정한 게 시끄러운 도서관이거든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만든 책, 나선에서 만든 책들도 다 시끄러운 책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선 프레스에 대해서 어딘가에 이제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 나선 프레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일링크스의 놀이터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저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 문장을 쓰게 됐는데, 그 일링크스라는 게 뭐냐면 그 로제 카이바라는 인류학자가 이제 인류의 놀이를 이제 그 몇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일링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링크스가 뭐냐면은 이제 소용돌이 같은 거니까 뱅뱅뱅 도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때 뭐 역할 놀이를 구분을 해서 역할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놀이들이 있는 와중에 그냥 토할 때까지 빙글빙글 도는 놀이도 있잖아요. 놀이터 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돈다 말이죠. 막 손잡고 막 서로 토할 때까지 막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에는 뭐 어떤 아름다움이나 의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종류의 어떤 어지러움과 그 운동만 있을 뿐인 놀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일링크스라는 말을 보는 순간 나선 프레스가 그 애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놀이터는 연극 무대도 아니고 뭔가 교실도 아니고 이런 토할 것 같은 일링크스의 놀이가 있는 놀이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독자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감각,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런 종류의 읽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 뭐 디자이너들과 계속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 책 만들기의 그 방향성들을 계속 뭐 모색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저는 책과 관련해서 서점은 정치적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저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저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강력한 소비주의랑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비교적 자유롭고 훨씬 더 그 정치적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의 제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점 왜 안 하냐는 질문보다는 왜 전시장이 아니라 도서관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제 문제의식은 거기에 더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전시장으로만 가득한 미술 제도가 진짜 정말 지옥도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전시장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요구잖아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만 하게끔 하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무리 그 만든 의도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생산과 소비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동력들이 몇 해에 걸쳐서 지금 거의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적 작업이라는 건 결코 작품으로 환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작업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이 형성되는 그 거의 90% 이상의 그 생각의 시간들, 혹은 작품이 형성되기까지 필요한 어떤 관계들인데, 그런 게 깔끔하게 없어지고 거의 이제 끊임없는 생산만 해야 되는, 작품이라는 사물을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공간은 넘쳐나는데 작업의 근간이 되는 생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제 도서관을 만든 이유는 제 개인적인 애호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해요.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도서관이 도서관 수익이 날 수 없는 공간인데 제가 이걸 일주일 감당을 하면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노동을 내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제가 돈을 벌고 작업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일주일 하루 정도는 이 공간을 운영을 하는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책은 반드시 협업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생산자들이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속돼서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책을 만드는 일은 이렇게 종이로 덩어리진 이 뭔가 물건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이 어떻게 관계성을 형성을 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정말 다른 결과물을 내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관계의 재발명이 없으면은 결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생산 모델을 상상을 해야만 그나마 조금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이제 어떤 일들을 반복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제 출판사를 차려서 작업을 하는 이유도 남의 출판사에서는 그 완전히 새로운 관계 발명을 불가능하거든요. 거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고 근데 이제 내 퍼블리싱 하우스에서는 모든 관계들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지난 10년간 저는 작업하는 게 너무 사실 제일 재밌고 작업에 이렇게 몰입하고 작업에 쓰는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당연히 힘들죠. 힘든 것과 별개로 되게 즐겁기 때문에 늘 작업만 하는 이렇게 일을 하는 시간에 아주 이렇게 파묻혀 살았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나는 작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냥 생각했다가 저번 주에 그 텍스트 디파트먼트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굴려보고 있는 키워드가 방랑자였거든요. 워라벨 이렇게 되게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갑자기 그 용어에 대한 엄청난 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화나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해를 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과 휴식으로 이분화되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부정화했을 때 휴식이라는 게 생겨나 버리는 건데 그럼 삶이라는 게 일과 일의 부정성으로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랑이라는 거는 일과 휴식이라는 구분 자체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지향을 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방랑이라고 생각하면 일과 휴식의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딘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떻게 방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요즘에 여가와 휴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소비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구조인데 방랑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어긋남의 시작인 것 같고 비평이라는 행위를 할 때는 언제나 어긋나 있는 상태를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엄청 감정적으로는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주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비평가라는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대극의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제가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1: 네.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
1: 재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의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그리고 네. 되게 이 요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요런 느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러면 상상으로 경이로운 방이 만들어지잖아요.

0: 한번 봐보세요.
1: 아, 저 작품이에요. 저.
0: 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1: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0: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죠.
1: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기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그렇죠. 일상의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팥배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리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네.
1: 아,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저 색감도 그렇고.
1: 네네. 돌하고 네.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아, 그러네요. 여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그게 생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0: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1: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0: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1: 진짜 일상에서.
0: 네.
1: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0: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1: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0: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0: 우와! 우와!
1: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는 백은선이라고 하고요. 시를 쓴 지는 10년이 조금 넘었고, 4권의 시집, 그리고 1권의 산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골몰했던 시집인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보고 있는 절망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등단했을 때는 굉장히 자의식도 강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멋져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인 같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를 쓸 때 그런 자의식을 갖고 쓴다기보다는 좀 운동하듯이 꾸준히 매일매일 쓰고 내 언어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에 좀 더 골몰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했을 때는 약간 마뜩 차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경제적인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괴로움이 마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책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인연도 있고 벌어지게 된 일들도 있고 조금 더 제 글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청탁도 다양하게 들어오게 되어서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가끔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쓰고 싶었던 시를 쓰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다 쓰고 나서 읽어볼 때 마음에 흡족한 기분이 들 때 그래도 제가 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있고 내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아주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도 먹고 이제 육아도 하고 하면서 조금 성격이 둥그러진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되게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들끓고.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담담하게 세상을 보게 된것 같아요. 저는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자세로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내 포즈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변해서 어떤 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있다는 걸 느낄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자리에 있다고 늘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미혹된 자는 굽은 등을 갖게 마련이니까요. 심장이 있던 자리에 한 마리 새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잠결에 날아와 둥지를 틀더니 나가지 않아서 쫓아내려 애를 쓰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 이제는 이국의 유일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은 때로 삶이 아닌 죽음에 육박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채살수 있었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봄은 그토록 서늘하기에 유리처럼 빛날 수 있다고.

제가 시를 쓸 때 항상 뭔가를 감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고리로 시를 쓰는 경우도 많고 좀 현실에 있지 않은 정황이나 인물들을 끌어와서 쓰기도 하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시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솔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시가 육박해 들어오는 지점이 있다는 칭찬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지고 저는 그 세계에 벌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응시하고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불편함이라는 게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제 꿈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지만 저는 계속 시를 쓰는 게 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갱신을 하면서 써나가는 것.

0: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1: 뭐라고? 동생 깜빵가 있다고? 살인. 죽였다고 살인.
2: 다크 스릴러지만 이게 되게 사랑 이야기다.
1: 나 왜 찾아왔어?

0: Yun-sun took the megaphone, and actresses Choi Seung-yoon and Kim Seung-hwa tackled the roles of the troubled sisters. Kim Da-sol and Ji Ye-rin completed the cast. Come join us for the movie Wrangler. Hyeong is a dog trainer. She's got a successful career.
1: 당신 진짜 방송 체질인가 봐.
0: An attentive husband, a picture perfect life. But one day, her little sister Sora is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time for murder. She just turns up suddenly. With a look of interest, Sora peers at Hyeong's pictures.
2: 어떻게 오셨어요?
0: 네? Veterinarian Mingyang looks way of Sora.
2: 이 사람 어딨어요?
3: 이하영 훈련사님이랑은 어떤 관계세요?
0: Meanwhile, Hyeong comes in. After 7 years apart, the sisters share a moment together.
4: 내 면회는 다 거절하더니 왜 갑자기 마음 바뀌었어?
5: 갑자기라니. 내가 편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4: 봉투만 달랑 보내는 게 편지니?
0: The two seems to have a rather tense relationship.
4: 나 여기 취직시켜줘.
0: That night, Hyeong makes up a room for Sora. Yun-ho learns about a sister-in-law he did not know he had.
1: 근데 누구야?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었어야지.
4: 뭐라고? 동생 깜빵 가 있다고?
1: 깜빵?
4: 강간하라는 남자랑 싸우다가 칼로 찔렀대.
1: 그럼 정당방이잖아.
4: 정당방위 치고는 너무 많이, 많이 그랬대.
0: So that's what happened. The first night in her sister's house, Sora has a nightmare.
4: 깜짝이야.
0: Hyeong had been watching her sleep.
4: 이제 나쁜 건 그만 생각해. 과거는 다 잊고.
5: 잊는다. 그때 우리 집에 불이 안 났으면 언니랑 나랑 계속 같이 살았을까?
4: 난 그때 생각 잘 안 나.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0: What really happened in the fire from their childhood? Meanwhile, Sora starts working at the training center.
4: 아,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똥오줌을 치워야 한다고?
0: 똥만 트레이너 승재 helps Sora learn the ropes.
6: 색깔 이상한 것 같으면 꼭 저한테 말해주고요.
4: 아, 그럼 대체 오늘 훈련 언제 해?
6: 야, 견습생이잖아요. 예? 최소 세 단은 청소랑 잡무가 일입니다.
4: 뭐?
6: 아니 근데 왜 자꾸 반말?
4: 그럼 니도 말 놔. 동갑이라며.
0: But is taken aback by Sora's attitude. Soon after, a dog gets sick. It's a dog from an area that Sora cleaned.
4: 봐봐. 애들한테 초콜릿이 독인 거 몰라요? 이거 기본 상식이잖아.
7: 죄송합니다.
0: But what's this? It's the chocolate Sora was eating. Hyeong checks the security cameras. She suspects Sora fed the chocolates to the dog, yet longs to believe she would do no such thing. The inner conflict.
4: 저기 벽이 좀 허전한 것 같아서.
0: Ends with quiet surveillance. Meanwhile, a stray dog attacks an owner walking a pet dog. The stray is Dubu, an abandoned dog that was once rescued by Hyeong's training center.
4: 그때 왜 바로 얘기 안 했어? 너 한창 방송 나오느라고 정신 없었어. 그리고 우리 훈련소도 되게 바빴고.
0: Mingyang, who managed to rescue dogs, had been hiding the dog's escape.
4: 훈련사가 훈련했던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내장치. 우리 캠프로 등록돼 있을 거 아니야.
0: If Dubu's background is discovered, the training center could come under fire.
4: 그것 좀 그만하면 안 돼? 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잡히기 전에
7: 먼저 잡아와야지.
0: They plan to capture Tubuin's secret. Sora catches on and joins the effort. They get on with the plan to capture Tubu. But while everyone else is busy, Sora does her own thing. But just then, Tubu passes right by her. Everyone tenses up at the side of the dock, and they pause to aim the gun loaded with anesthesia. Sora sees Hyeong hiding in the grass, and as if recalling something, she screams. At that, Tubu runs away. The sudden appearance of Sora and Tubu and the unwelcome problems they bring. Will Hyeong ever recover her manicured life? The need for control and the fear that follows its loss. It is the movie Wrangler.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Wrangler is a psychological thriller about the tension between those that seek control and those that are subject to it.
8: 산책을 하다가 큰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있는 견주를 마주보면서 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큰 강아지가 약간 저한테 오려고 하니까 그 견주분이 목줄을 당길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긴장감이 좀 생생하거든요. 목줄을 매개로 힘의 방향이 좀 느껴졌어요. 인간관계에도 이런 힘의 어떤 역학관계가 있지 않을까?
0: Hyeong and Sora have a strained relationship with a tense mix of protectiveness and suspicion.
8: 두 가지의 좀 모순된 감정이 한 사람한테 갖게 되는 게 저는 흥미로운 것 같고 그런 지점을 영화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고 인정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뭐 믿을 수도 없고 보호하고 싶지만 또 나를 위협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과 설정 안에 자매의 긴장 관계를 놓이게 되면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좀 따라가는데 잘 이제 보여질 것 같았어요.
0: The actors say the characters were not easy to get into at first.
9: 하영이가 음흉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본 읽었을 때 하영이나 인물이 너무 낯설었고 촬영하면서는 오히려 제 입을 빌려서 그녀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10: 인물 간의 어떤 역학이 격렬하면서도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같이 포함해서 연기를 세심하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나가면서 이게 다크 스릴러지만 같이 동료분들과 말씀을 나눴을 때 이게 사랑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0: 민경, who becomes very anxious after Tubu's escape, is a character who is manipulated by Hyeong.
9: 민경이가 이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영은 끊임없이 이제 통제를 하고요. 민경은 혼자 그 통제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의 영화가 이런 다양한 인간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고뇌, 의심, 혼란 이런 것을 보여주고 관객들에게 경험을 해주게 하는 게 연출의 목적이신 것 같아서 저도 이 비운의 캐릭터를 대변하는 인물로 한번 연기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Control seekers pit it against those they seek to control. It is the movie Wrangler. K-Story seeks to focus on this character from Wrangler. The younger sister, fresh out of jail for murder.
11: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
0: Who shakes up her perfect older sister Hyeong's life. Actress Kim Soo-hwa, known for acting in TV and movies, took on the role. Her acting contrasts with the restrained acting of Choi Soon-yoon and exudes a palpable energy to create a character who is unpredictable.
10: 소라를 표현할 때 중점을 뒀던 건 그녀의 웃음이에요. 별로 웃을 상황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은데 보는 사람 불편하게 웃고 막 왜 저래 싶은 그런 진짜 웃겨서 웃은 것도 있고 회피하고 싶어서 웃음으로 바꿔버린 것도 있었어요. 소라가 소라다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The character's anxiety and strangeness is said to be felt through the screen. A story about sisters who have trust issues and a stray dog. It is the movie Wrangler.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1: 와우. 오. 와.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퍼펙트.

0: 큰 수산시장이에요. 8월에는 처음 먹죠?
1: 네,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0: 걱정 마요. 제가 진짜 맛있는 생선을 골라줄게요.
2: 어서오세요.
0: 사장님, 이건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1: 와, 정말 싱싱하네요.
2: 이건 킬로그램당 3만 원이에요.
0: 1kg은 몇 인분이에요?
2: 두 분이서 드시게요?
1: 네.
2: 그럼 이건 드셔야지. 이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1: 와, 정말 커요. 제 팔만해요.
0: 샘이,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2: 2kg이에요. 7만 원만 주세요.
1: 이 손바닥만한 새우는 마리당 얼마예요?
2: 타이거 새우, 마리당 2만 5천 원이에요.
1: 회도 사는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다 해서 9만 원. 어때요?
2: 그래요. 좋아요.
0: 와,

0: 와,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1: 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0: 정말 맛있어요.
1: 같이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어요.
0: 이건 뭐예요?
1: 우리가 아까 먹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에요. 한국에서는 회를 먹은 후에 시원하게 매운탕을 먹어야 해요.
0: 양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1: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0: 너무 배부른데?